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민족의 멜로디 프로시언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조선족 노래 민속놀이 좋을 시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21.3126657% 21.3126658% 21.3126587%
1: 이 퍼센트수는 이미 멸종된 멸종위기종 비례입니다. 현재 멜 지구상에서 150가지 물종이 소멸되고 있고 생물종의 27%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대에 들어서 멸종 속도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나 빨라졌습니다.
0: 21.3126 6719% 21.3126 6725%
1: 생물 멸종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히 정지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다면 모자나 인류도 계량기 속 멸종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이어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노래는 동귀정.

0: 몽골족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1: 일루를 하라란 에그르트 밀락슨 에이차슬루 아치타큼은 인 호르왓 바홀우비치 유르침비 기사 못득사 알르 호르왓 아스 아일른 살

0: 농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참내곰 용설이 처음 자기가 직접 찾아 먹이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참내곰 보호연구기지의 손님으로 있었던 용설입니다. 선조들이 생활했던 삼림은 오늘날 용설들의 새 생활터전으로 되었습니다. 하루종 햇살이 가장 좋은데 젊은 따오기 부부가 마른 가지와 풀잎, 이끼를 물어와 보금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딘가 초라해 보이지만 몇 개월 뒤면 새끼 따오기들이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덥고 습한 오후 시간의 울음속, 금황색의 해남 아기 김팔 원숭이들이 오미를 꼭 끌어안고 10여 미터 높이의 수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김팔 원숭이들은 키위와 야생 요시를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말집집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자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닿은 아시아 코끼리 일가가 길 한길에 자리를 찾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일 그들은 새 요성길에 오릅니다. 룡리한 코끼리들은 새 집이 바로 저편에 아름다운 포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자연보호지 체계 구축에 힘입어 중국의 90% 육지 생태 시스템, 71% 국가종점 보호, 야생 동식물 종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 동물들이 안전하고도 광활한 서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2: 이어서 가자 후속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청춘 시.

0: 여기서 수수께끼 하나만 차볼까요?
1: 좋죠.
0: 설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수도 꼭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너무 간단한데요. 물이죠.
0: 제가 말하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밀입자를 말합니다. 연간 인류 사회에서 산생되는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보내주지 못하고 점차 잘게 부서져 생물 순환 시스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세계 83%의 상수도 수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고 적어도 50% 인류의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수학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1: 얼마든지요.
0: 하루에 비닐봉투 두 장을 사용할 경우 1년이면 몇 장 정도 될까요?
1: 연계요.
0: 자, 수학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보는데요.
1: 네, 저희 뜻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끼니마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음식물과 식용수를 마시지 않기 위해 비닐봉투 가급적이면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해가 상당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우리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맙시다.
2: 가사 후속 노래를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노래는 흘러간 세월.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교통 운수부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수로 화물 운송 물동량이 15조 톤에 달해 종합 교통 운수 체계에서 점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발해, 장강 삼각주, 광동 향항 오문 등 3대 세계급 항구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 해운 규모는 글로벌 해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2025년 항구의 물동량은 183억 톤, 컨테이너는 3억 5,400만 개로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올 6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0.3%를 기록하면서 연 4개월째 50% 이상 수준을 유지했으며 제조업의 발전 동력은 계속해 증강하고 있습니다.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제조업이 빠르게 확장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서둘러 발전하면서 첨단 기술 제조업의 빠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6월 첨단 기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달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53.5%로 연 4개월째 전달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젠 2026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에도 좋은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75편 무엇 때문에 심리건강과 정신위생을 중요시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한문화의 도시 소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호북 하남 안위 소비트구 수부 혁명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소환견과 소환금 형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소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75편 무엇 때문에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을 중요시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병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에서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 사업을 잘하도록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은 공공 위생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자 중대한 민생 문제이고 두드러진 사회 문제입니다. 근년래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 사업은 이미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국가 심리 건강과 정신위생 예방치료 중심을 설립하였고 사회 심리 서비스 체계 건설 시점을 전개하고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 심리 서비스 모델과 사업 기제를 모색하였습니다. 심리 건강과 정신위생 사업은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이기에 대중의 인지, 기초 교육, 사회 심리, 환자 구조 치료, 사회적 재활, 서비스 관리, 구조 보장 등 전 과정에 대한 사업 강도를 강화하여 인민 대중의 급속히 늘어나는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 수요에 부응하여야 합니다.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지 수준을 시급히 더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생활 절주가 뚜렷하게 빨라지고 심리적 스트레스 요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 흔한 정신장애 및 심리행위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의한 사건 및 정신장애 환자로 인한 사건 사고가

0: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노년 치매와 아동 자폐증 등 특정 군체의 질병이 사회 각계의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심리 행위 문제는 세계적 범위 내에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에 각국 정부의 깊은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다수의 심리 건강과 정신위생 문제는 자기조절, 가정지원 등 방식으로 완화시킬 수 있고 일부 문제는 사회적 심리지원, 심리완화 등 도움이 필요하며 엄중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위생 사업이 발전된 일부 국가와 지구에 비하여 우리나라 사회의 정신위생 의식과 지식은 보편적으로 부족하고 편견과 차별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병을 감추고 치료를 꺼려하기에 과학적인 진찰이 부족한 데다가 특히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 흔한 정신장애와 심리행위 문제에 대한 인지률이 낮고 진찰 치료률이 낮으며 시정률은 10%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건강과 정신위생 서비스에 대한 정책 지원 체계를 시급히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공포한 위생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신위생기구와 인원수는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는데 전문 정신위생기구는 2010년에 1,650개로부터 2020년에 5,936개로 증가되었고 정신과에 개방된 침대 수는 22만 개로부터 79만 8천 개로 증가되었고 개업인은 2만 명으로부터 5만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원 구조 분포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는 여전히 네 개 방면에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분포가 불균형적입니다. 전국의 50%에 달하는 정신위생 자원이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중서부 지역의 일부 도시, 구, 현에는 아직도 정신위생 병상과 진료가 없습니다. 둘째로 수준이 높지 못합니다. 정신위생 기구의 하드웨어 설비와 인재 역량이 보편적으로 박약하고 기능 설치가 불완전하여 환자의 치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심리치료와 심리자문 서비스 능력이 부족하고 기층 인원의 심리건강지식, 심리위기 관여 기능이 부족하여 완비화된 심리건강 서비스망과 기층 심리건강 서비스 플랫폼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제도가 불완전합니다. 주요 정신 질병 관리를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 항목에 포함시킨 후 전국에 등록된 중증 정신장애 환자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증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규범화 관리율, 방문율, 치료률은 이미 서방의 선진국에 접근하였거나 초과하였지만 지역사회의 재활 자원이 부족하고 보장 수준이 낮은 등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재활 수준과 병원외 치료 효과는 아직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넷째로, 감독 관리가 부족합니다. 현재 주로 비의료위생기구에서 심리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기 등록만 하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관련 종사 일꾼은 심지어 전문적인 배경이 없고 서비스 능력이 제한되었기에 억석 혼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아직도 심리건강서비스기구 및 인원의 규범화 관리에 대한 관련 법률과 법규 및 업종 규범이 부족하고 기구 설치 기준, 인원 등록 관리, 감독 관리 기능 등이 명확하지 못하며 서비스 안전과 질을 보장하기 어렵기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한문화의 도시 소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과 당은 소안을 보고 명과 청은 북경을 보며 동안과 소안은 소주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4천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많은 명승고적을 보유한 소주에는 특히 귀산함묘와 사자산 초왕 등 한화상석, 한병마용을 비롯해 한왕조의 이야기를 담은 문물이 많습니다. 강소와 산동, 하남, 안위 네 개 성의 교차점, 동쪽으로 황해와 인접하고 서쪽으로 중원을 연결하며 남쪽으로 강회, 북쪽으로 제로를 이웃하는 독특한 지역에 위치한 소주는 교통이 편리하며 예로부터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소주 고성은 과거에 팽송이라 불렀습니다. 2000여 년 전 진한 때 소초패왕 항우가 도읍을 팽성에 두었습니다. 강소성에서 최초의 성읍이었던 팽성은 그 후 여러 차례나 무너졌다가 다시 축조되었습니다. 400년대 남조의 송무제가 팽성에 입성한 후 성벽을 보수했고 당나라 때인 631년 내성을 개축했으며 명나라 홍무제 때에 서두성 전체를 증축해 성벽을

0: 든든하게 높게 쌓았으며 해자도 더 넓고 깊게 조성했습니다. 1624년 황하 강물이 범람해 서조는 토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1635년 명나라 홍무제가 축성한 기존의 규모와 모양대로 서조성을 신축했습니다. 새로 지은 성의 건물과 거리가 모두 기존의 성과 같은 곳에 위치해 지상의 건물과 거리는 토사에 묻힌 지하의 건물 및 거리와 거의 겹쳐 성우에 성을 쌓은 격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때인 1668년 강진으로 서조성이 또 무너졌고 1724년에 개축했으며 1798년에 성벽 둘레를 7km로 증축하고 성벽을 더 견고하게 보수했습니다. 남쪽 성벽은 길이가 1km에 달하고 황하 옆까지 닿은 서쪽 성에는 성문 4개를 두었습니다. 청나라 때인 1855년 서조성은 또다시 황하강의 토사에 묻혀 지하로 사라지고 지금은 서조성 동남쪽 성벽의 터만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존된 성벽은 청나라 때 명나라 성벽을 본따 축조한 것입니다. 중원의 남북 요충지에 위치한 서주의 전략적 위상은 아주 높습니다. 서주에서 전해지는 팽성문 예로부터 구주에 들고 수천 년간 사람들이 이곳을 다투었으며 구리산 자락의 옛 전쟁터에서 목동은 낡은 칼과 창을 주었네 라는 말이 서주 고성의 전쟁사를 잘 설명합니다. 사서 기록에 의하면 4천여 년 동안 서주에서는 2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역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400년대 진과 초나라 간의 전투가 이곳 팽성에서 1년 남짓 지속되었고 진나라 후반에 이곳은 초나라와 한나라 간의 주요 전장이었습니다. 동한 초반인 193년 조조가 팽성에서 도겸을 공격했고 198년 조조가 팽성을 점령했습니다. 군웅이 할거하던 동한 후반에는 5년 남짓한 동안 이어진 군벌 혼전이 서조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항일전쟁 시기에 유명한 전역인 대하장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져 중국 군대는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고 해방전쟁 시기 3대 전역 중 하나인 회해전투도 서조를 중심으로 벌어져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해방군이 국민당 군대를 크게 격파했습니다. 현재 서조에는 항우가 군사를 사열하고 말을 훈련시키던 희마대와 신면 매복의 현장 구리산, 류방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가풍대, 한왕이 말을 타고 검을 휘두르던 발검천, 남조 황제가 북벌시 지은 대도사 등 각자 사연을 품은 많은 전쟁 고적이 남아있습니다. 서조에는 진포철도 항일전쟁 기념전과 마파 항일 열사릉, 회해전역 열사 기념탑, 회해전역 기념관 등을 망라한 현대의 전쟁 사적지도 많습니다. 이런 명소들은 이 고성의 전쟁사와 현대 군인들의 풍채를 잘 보여줍니다. 항우 희마대는 서조성의 호도산에 위치했습니다. 기원전 206년, 항우는 스스로를 서초 패왕으로 봉하고 팽성에 도읍을 두었습니다. 당시 항우는 이곳에 높은 단을 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말을 훈련시키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전해집니다. 희마대는 고건물을 모방해 지은 두 채의 건물로 구성되었으며 그 밖에 풍부한 역사 자료와 폐업 웅풍정, 중구대, 개마장 등 항우의 비장한 삶을 보여주는 명소들도 적지 않습니다. 4천년의 문명사는 서주에 많은 문화유산과 명승고적을 남겼습니다. 서주의 하늘에서 눈부신 빛을 뿌리는 이런 유산들 중 가장 밝은 별은 한대 3절로 인정되는 한나라 병마용과 한나라 무덤, 한나라 석상을 대표로 하는 한나라 문물입니다. 한나라 문화유산은 고대 중국인들의 비범한 창조력과 심오한 지혜를 보여주며 높은 예술적 감상 능력과 고고학적 가치를 자랑합니다. 서안과 동안의 400년 동안 도합 13명의 초왕과 5명의 팽성왕이 서주에 있었으며 오늘날도 서주성의 주변에는 한나라 무덤이 숲을 이루어 이미 출토된 한나라 무덤만 200여 기가 넘습니다. 중국에서 보기 드물게 풍부한 한나라 문화유산을 보유한 서주에서 도심의 동쪽 사자산에 위치한 초왕릉은 서한 때 서주에 있던 제3대 초왕 류무의 무덤입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 왕릉은 산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궁전의 구도도 아주 복잡하고 규제도 특이합니다. 묘도와 천정, 이실, 측실, 부장 무덤 등으로 구성된 초왕릉은 한나라 무덤의 웅장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 무덤에서는 또 금루 오기를 망라해 2000점의 부장품이 출토되어 감탄을 자아냅니다. 한나라 병마용은 사자산 초왕릉의 일부분입니다. 사자산 소쪽 기슭에서 출토된 한 대의 병마용은 섬서 소안에서 출토된 진나라 병마용에 이은 또 하나의 중대한 고고학 발견입니다. 지하에서 2000여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한나라 군대의 모습은 심히 장관입니다. 4천여 점의 병마용이 질서 있게 줄지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넓은 옷소매에 긴 두루마리를 입은 관리직도 있고 군모를 쓰고 무기를 든 병졸도 있습니다. 서주에서 출토된 한 대 병마용의 종류는 10가지 이상에 달해 군사 중심 도시로서 서주의 역사를 증명하며 서한 시기 채색 도자기의 높은 제조 기술도 설명합니다. 서주성 서북쪽의 귀산 자락에 위치한 귀산 한묘는 나란히 위치한 무덤 두 개가 서로 연결된 부부의 합장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서한 제6대 초왕 류주와 그의 부인입니다. 바위산 중턱에 조성된 귀산 한묘는 대표적인 동굴 무덤으로 도합 15개의 묘실을 가지고 있으며 묘도와 묘실의 총 면적이 700평방미터에 달해 산 전체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귀산 한묘에는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도 많습니다. 묘실이 산 전체를 거의 다 비우고 그 묘실로 통하는 남쪽의 묘도는 상하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커다란 석판 26개를 동전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묘도의 사면에 꽉 박았습니다. 예로부터 산천이 아름답고 인재가 많이 나는 서주는 영웅호걸의 땅이었습니다. 중국 양생학의 비조 팽조와 한나라 개국황제 류방, 소초패왕 항우, 대문호 소동파, 수나라 후반 농민 봉기군 두령 장대표 등이 모두 서주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서주에는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잔디가 푸르며 도심과 주변에 운룡산과 천산공원을 망라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명소들도 많습니다. 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는 또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문화 명소가 별처럼 산재해 그 속을 거닐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주에 심취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은 호북 하남 안위 소베트구 수부혁명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호북 하남 안위 소베트구 수부혁명 박물관은 1984년 하남성 당위원회와 성정부가 투자해 건설하고 1990년에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의 부지 면적은 약 7만 9천 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만 2,700 평방미터이며 전시 면적은 6,280 평방미터입니다. 박물관은 전시관, 장수관, 대별산 국방교육원, 영웅산, 영웅광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시관의 기본 진열에는 서청 한 개와 전시장 6개가 포함되는데 전시 면적은 1,400 평방미터이고 전시 주제는 대별산, 휘날리는 붉은 기로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승리해로 나아간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28년간 붉은 기가 줄

0: 아니 소베토구에서 싸운 개국 장군 349명의 위대한 업적을 전시했습니다. 전시는 문물과 사진을 기초로 하고 대형 조각상, 영상, 멀티미디어 시연 등 종합적인 예술 표현 형식과 첨단 과학기술 수단을 운영해 감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소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북 하남 아니 소베트구의 개국 장군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전시관입니다. 대별산 국방교육원의 면적은 6,828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 현급 박물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시설이 가장 고전한 병기 진료원입니다. 진료원에는 조항군사위원회 총장비부, 원제남군구, 원광주군구, 중부전구에서 모집한 퇴역탱크, 대포, 비행기, 장갑차 등 23건의 대형 병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토지혁명 전쟁 시기 중국 로농헌군의 첫 비행기인 레닌호 기념기, 2차 세계대전 소련식 T-34 중형 탱크와 중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5세대 전투기인 섬-20 모형기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이 아름답고 다양한 교육 형태를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북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영웅산의 부지 면적은 43무에 달하며 홍군 광장, 분투 동상 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 조각상 붉은 기는 국가 1, 2, 3일 중점 프로젝트로 높이는 21m에 달합니다. 전반 영웅산은 홍색 문화, 녹색 풍경, 인문 경관이 하나로 융합되어 관광 레저 오락의 리상적인 공간입니다. 호북 하남 아니 소베트구 수부 혁명 박물관은 선호하여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 전국 100개 홍색 관광 고전 관광지, 국가 1급 박물관, 전국 중소학생 연구 학습 실천 교육기지로 선정됐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소환견과 소환금 형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귀주 잠공 백암평촌에는 형제 둘이 살고 있는데 형의 이름은 소환견이고 동생의 이름은 소환금입니다. 2년 전 한 차례 의외의 사고로 형은 중상을 입고 장기 혼수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동생 소환금은 형의 곁을 지켰으며 초중학력밖에 없는 그는 이사의 지도하에 간호와 약학 지식을 독학했습니다. 500여 날의 노력 끝에 형은 기적적으로 새삼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만 마치면 소환금은 형을 휠체어에 태워 집 주위를 몇 바퀴 돕니다. 이제 형 소환견은 다른 사람들과 간단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체중도 많이 늘었습니다. 소환금은 그렇게 매일 형의 재활치료를 도왔습니다. 형이 병상에서 일어나고 다시금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소환금은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2월에 발생한 사고는 두 형제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소환견은 아내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장작을 얻으려 나섰는데 연속 이어진 내리막 구간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통제력을 잃으면서 두 사람은 울타리 밖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다행히 아내는 경미한 타박상만 입어 생명의 위험은 없었지만 소환견의 상황은 매우 위중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왼쪽 다리 골절과 엄중한 뇌손상, 폐손상 등이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세 차례의 수술과 한 달간의 응급치료를 거쳐 소환견은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두 형제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소환견의 아내도 친정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 결정은 소환금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모든 저축을 다 써버린 데다 몇만 원에 달하는 빚까지 짊어진 상황이라 그는 어쩔 수 없이 형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치료를 포기할 것을 권장했지만 소환금은 종례로 형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형님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못해도 제가 평생 보살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형님뿐이기에 그가 없으면 저는 집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소환금은 밤낮 없이 형을 돌보았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은 이식을 찾았습니다. 소환금이 한 살도 안 됐을 때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와 장애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이들 형제를 돌보았습니다. 이들 형제가 성인이 된 후 형 소환견은 고향에 남아 연로한 할머니와 아버지를 돌보았고 동생 소환금이 외지에 나가 일하면서 집의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인해 이들 형제 사이는 워낙 돈독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그들은 더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었습니다. 다행히 형은 눈을 떴고 이식을 회복했으며 소환금도 희망을 안고 형을 알뜰히 보살폈습니다. 형의 작은 기척에도 일어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파에서 잠을 청했고 저녁 11시가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으며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이 코로 음식 섭취를 해야 했기에 소환금은 오랜 기간 동안 류식을 만들어 형에게 대접했습니다. 또 시간에 따라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며 혈자리를 눌러줘야 했기에 그는 한시도 쉴 새 없이 바삐 돌아쳐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형의 곁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 고열이나 욕창 등 질병에도 제때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는 의학 서적을 사서 관련 지식을 공부했으며 또 친척을 통해 북경의 한 의사와 연락해 관련 간호 지식을 전수받았습니다. 또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형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는 병상 옆 문까지 제거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5년 8월 26일 아침이었습니다. 형이 저를 부르더니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재빨리 달려가 형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데 하도 많이 울어서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의 보살핌 끝에 소환금의 견지와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형이 깨어난 후 소환금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형을 보살폈고 그를 도와 천천히 위도관을 제거하고 자주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환견의 건강 상태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습니다. 천민 구충고는 많은 사람들이 동생에게 치료를 포기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견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형이 다시금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현재 소환견은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고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동생 소환금은 드디어 먹구름을 헤쳐내고 희망의 빛을 맞이했습니다. 형은 자주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일을 묻습니다. 그러면 소환금은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형이 기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소환견은 동생이 자신을 힘들게 돌보았다며 동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동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빨리 건강을 회복해 이젠 동생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서로의 쉼터가 되어주고 역경이 찾아오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형제간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소환금은 500여 개 밤낮의 고군분투로 형제간의 끈끈한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과 살을 함께한 이들 형제 이야기는 우리에게 궁지에 이르더라도 집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나비 한 마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소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소소는 작은 더위라는 뜻으로 제일 더운 날인 대소와 쌍을 이루는 절기입니다. 대기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무더위를 크게 느끼게 되며 이때부터 소낙구름이 밀려오면서 자주 번개치고 우레가 울며 벼락도 칩니다. 음력 6월, 양력으로 7월 6일부터 8일에 해당되는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05도입니다. 옛사람들은 소서로부터 대서까지의 기간을 5일씩 나누어 3개 후로 등분한 후 매개 후의 특징을 밝혔습니다. 초후에는 온풍이 불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 기후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때에 이미 복철에 들어섰으므로 열풍이 가깝습니다. 이후에는 귀뚜라미가 벽에 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지면의 온도가 높아지자 귀뚜라미들은 땅 위에서 무더움으로 추녀 밑이나 그늘 밑에 가서 있게 됩니다. 3후에는 매가 사나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매나 독수리들이 꺼낸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나와 먹이를 찾기 때문입니다. 소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므로 온갖 과일과 채소가 더욱 풍성해지고 밀과 보리를 먹게 됩니다. 특히 음력 5월 단오를 전후해 시철식으로 즐기는 국수, 수제비 등의 밀가루 음식은 이맘때 가장 맛이 좋고 채소류로는 호박, 생선류로는 민어가 제철입니다. 민어는 조림과 구이, 찜이 다 되지만 이 무렵에는 애호박을 넣어 끓입니다. 애호박에서 절로 단물이 나고 민어는 한창 기름이 오를 때여서 그 국은 고추장 특유의 매운맛이면서도 단물이 흥건히 배어 맵고 달콤한 맛이 첫 여름의 입맛을 상큼하게 돋궈줍니다. 작은 더위라는 소서부터 본격적인 더운 날씨로 접어듭니다. 이맘때가 되면 벼는 출수기를 맞아 논에서는 1차 농약을 칩니다. 무약을 치기도 하고 근년에는 손으로 뿌리는 농약을 치기도 합니다. 농가에서는 장마기와 가뭄기가 겹치는 이때 논물 관리와 무너지기 쉬운 논독 관리 그리고 가뭄에 대비해 양수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김매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0: 노래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정석이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습근평 정석이의 령도하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1: 습근평 정석이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0: 전국 정협이 조속회의 구성원들의 정책 토론회를 소집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최근 광서, 호보, 감속 등지에서 강우와 강풍 날씨로 인해 저수지 제방 붕괴, 산사태 등 재해가 반발하여 중대한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빚어냈다고 비했습니다. 비상대처와 재해구조, 부상자 치료, 군중대피 등 사업을 전력 조직하고 인원 사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차생 재해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인은 당면 홍수 방지 정신은 심각하고 복잡하다면서 각지 각 관련 부문은 이미 확정된 포치와 조치들을 잘 관찰하고 해이 정서와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재해 방지와 재해 구조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책임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과 하천, 호수, 위험 저수지, 지질 재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위험 부담과 안전 우한 조사와 정도를 깊이 전개하고 관측 조기 경보와 비상 구조 준비를 강화하며 재해 방지, 재해 구조의 집안 임무를 실속 있게 잘하고 인민 군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시에서 최근 극단적 날씨가 다발하는 가운데 국가 홍수 방지 감음 대처 办公실, 국가재해 비재해 감소 재해 구조 위원회 办公실은 각지를 주도하여 강우 상황과 홍수 상황을 밀접히 주목하고 위험 상황 관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비상 대처와 재해 구조를 전력 전개하는 한편 재해 위험 부담과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재반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조치를 참답게 관찰함으로써 중대한 차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뒷받침으로 해야 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자면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작의 해에 각 지역은 다양한 혁신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고 세계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겨냥하여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원천적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며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을 돌파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장면의 분류, 계산부터 실험실 장면의 화학시약 실험, 그리고 공연 장면의 춤이나 무술 동작까지 북경 역장의 북경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 데이터 훈련기지에서는 로봇이 한창 가정, 대형마트, 사무실, 산업을 포함한 6대 분야의 30여 개 전형적인 장면의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지의 책임자 하화림의 소개한 데 따르면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는 라벨링과 품질 검사를 거쳐 최종 고품질의 데이터 세트를 형성한 후 이를 기지의 알고리즘 대형 모델에 훈련시켜 다시 로봇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장면과 다양한 산업에 진입합니다. 과학기술은 발전을 주도하고 혁신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올해 2월 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 첫 지방 시찰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북경 역장에 위치한 국가혁신창조단지를 방문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핵심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이 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업화 응용을 실현한 산업맞춤형 품질검사 로봇이 하남성 락양에서 정식으로 대량 출하된 이후 사천성 성도에서 뇌기계 인터페이스에 첨단기술 산업화를 추진하고 서부 뇌계곡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면서 혁신 활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는 전체 과학체계의 근원이고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입니다. 올해 4월 습근병 종석이는 상해에서 열린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면서 교육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과 도입, 활용 등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잘 수행하여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무의 견인을 견지하고 후비 역량을 양성하며 큰 힘을 들여 청년 인재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발양하고 과학 지식 보급과 선전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상상력과 탐구 욕구를 자극하여 기초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인생 축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젊은 과학기술 인재는 우리나라 연구의 주력군이자 혁신의 주력으로 되었습니다. 북두, 달 탐사 등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공정과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 팀의 평균 연령은 겨우 30세 정도입니다. 천진시는 연구평가 체계를 재구축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 근원적으로 미래 산업혁신의 기초를 잘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천진산업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원 채도는 많은 과학기술 인재 평가 개혁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논문, 직함, 상 같은 모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우리가 무엇을 해결했는지를 검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도는 연구체제의 이러한 개혁은 전체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계획하고 배치하여 추진하는 중대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에 해에 북경 상해,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등 새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으면서 과학기술혁신 원천 능력, 첨단 산업의 선도 능력 및 최고 인재 집결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부 제2사 려정 사장은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 각자의 혁신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5년간의 중대한 과제를 통합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발휘시키고 상호 협동하고 보완하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과학기술이 강하면 나라가 강합니다. 2035년까지의 과학기술 강국 건설 전략 목표를 조준해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에 해에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와 원천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면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0: 105년의 분발 진출은 105년의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의 중요한 연설은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청년들은 개인의 추구를 당과 국가 사업에 융합시키고 시간을 다투어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새로 정해서 역사의 기술을 잘 이어달릴 것이라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의 중요한 연설은 광활한 역사적 시각으로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끊임없는 노력 분투를 통해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향촌지능의 광활한 무대에서 과학연구의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신시대의 광범위한 중국 청년들은 이에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복단대와 공산당 선언 전시관 송화당원 자원봉사팀의 유련인 진자배는 105년전을 돌아보면 바로 청년들이 자신의 청춘을 후회 없이 민족 해방에 바쳐 열혈로 새 중국의 탄생을 이루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시대에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이라는 종책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습근평 당권설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학습, 사고, 실천, 깨달음 속에서 초심을 단련하고 지행, 합일 속에서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자인 다지 왕조는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듣고 감동됐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당의 강력한 지도 아래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소장의 변방 발전과 부민 행동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이 더 기대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총서기에게 감사드리고 당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고 실천으로 국경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내몽골 바이엔 조르시 동구현 삼북사막화 방지 청년 돌격대대원 보험은 대를 이어 사막화 방지에 종사하는 이들은 사막화 방지 사업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록지를 조성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동구현의 산림과 조원의 비봉률은 초기의 0.04%에서 현재 41.4%로 증가함으로써 사막화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는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청년 당원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우위를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며 당 건설을 지침으로 삼아 당에 대한 충성과 인민을 위해 록지를 수호하는 책임감을 실천해야 합니다. 항공공업 심양 비행표준 부품센터의 기계노동자 양국심은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애국심을 품고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을 세우며 개인의 촉구를 당과 국가의 항공 강국 사업에 자발적으로 융합시키고 혁신 주도 발전을 고수하며 장인 정신을 철저히 실천하고 핵심 분야의 병목 기술 난제를 집중적으로 극복해 청춘의 리상을 실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운 역사적 영광을 창조할 때 관한 위대한 호소를 보내는 동시에 많은 청년들의 신념을 굳게 하고 목표를 확고히 하도록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호소에 자발적으로 따르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며 국가에 대한 사랑을 두텁게 하고 역사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며 책임감 있는 청춘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수안교통대학 에너지동력공학학원 연구생 오병요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며 당의 지위를 듣고 당을 따를 것입니다. 개인의 연구와 추구를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융합시키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속적으로 확고히 하며 연구에 전념하고 용감하게 정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농업대학 곡주과학기술소원 연구생 량문정은 마을에 와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삼농을 위해 봉사하는 리상과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춘의 리상을 농업 강국과 향촌지능 전략에 융합시켜 청춘으로 길을 닦으면서 리상을 빛낼 것입니다. 룡문 석굴연구원 석굴보호연구 및 유산관측집 성원 류인은 청년들에 대한 총서기의 기대를 통해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묵은 시대적 책임을 더욱 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맡은 사명을 짊어지며 중화문화의 보물을 잘 보호하고 전승하며 잘 전파할 것입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자인 고풍은 청년 당원 배달원으로서 청년들은 뜻이 있어야 하고 착실하게 일하면서 일터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총서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배달업의 최전선에서 주변의 동료 배달원들이 배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들에게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도록 잘 이끌 것입니다. 평범한 일터에서 당원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1: 전국정협이 7일 오후 2026년 주석회의 구성원들의 정책토론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호령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특히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의 역사적 성과를 이룩한 것을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리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전선을 견지하는 것은 당의 오랜 분투 과정에서 축적된 소중한 역사적 경험임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지도 아래 인민정협의 사업과 다당 협력 사업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를 깊이 인식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영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이론적, 감정적 인정을 끊임없이 증진시킴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강력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왕호령은 인민정협 전문협상 기구의 역할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述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당과 국가의 중심 임무에 집중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민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호령은 전문협상기구의 기능을 실속 있게 수행하고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의와 국정자문의 역할을 발휘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며 민주적 형식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정협부주석인 석태봉, 전국정협부주석 호춘화, 심양약, 왕용, 주강, 하후화, 량진영, 바테르, 소휘, 소홍, 고은룡, 진무, 함휘, 왕동봉, 강신치, 장작군, 하보상, 왕광겸, 태박용, 조영신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0: 전민족 항일전쟁 폭발 89주년 기념식이 7일 오전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노국교 요난에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오전 9시 기념식이 웅장한 국가조학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도 학생 대표들은 깊은 정을 담아 항일전쟁 시문을 낭송했고 수도 대학생 합창단은 항일군중대학 교가와 노래 공산당이 없으면 제중국도 없다를 높이 부르면서 젊은 세대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분발하는 힘을 키워 책임감을 가지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앞장에 서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각계 대표들이 천천히 계단을 걸어올라 차례로 항일전쟁 기념관 대청에 들어가 중화민족이 단결하여 항일전쟁의 참가함을 상징하는 대형 부조 철벽 앞에 호나하고 항일전쟁 열사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1: 각 지역에서 전민족 항전 발발 8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 각계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역사를 기억하고 선려를 기리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분발 진취하는 정신적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7일 오전 상해 송호 항전 기념관 승리 광장의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사회 각계 대표들은 고개를 숙이고 묵도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웅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많은 청소년 대표들이 꽃을 들고 기념비 앞에 멈춰서서 응시했습니다. 학생 대표 왕을정은 우리는 이 한치의 산하마다 한 줄기 피로 얼룩졌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애국심을 국가에 보답하는 열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량을 잘 키우고 체력을 강화하며 위대한 항전 정신을 우리의 성장에 녹여내는 것이야말로 선대들에 대한 가장 좋은 위로로 됩니다. 강서성에서는 100명의 부대와 지방대표, 중학교와 소학교 사생, 자원봉사자들이 남창 신사군 군부 예터 전시관 기념광장에서 주제 기념 활동을 펼쳤습니다. 남창시 주시학교 교육그룹 운비로 캠퍼스의 학생 호명성은 소중한 옛 사진들과 혁명 유물들을 보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에 대해 더 깊이 리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욕사를 왜곡하고 종이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년 7월 7일 중국 침략 일본군이 77사변을 일으켜 전면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여 후에 참혹한 남경대학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8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 우익 세력은 확인되고 립종된 욕사 사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고 계속 침략의 죄책을 약화시키고 욕사적 종로를 흔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시는 최근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에 전시판 내용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남경대학살과 관련된 표현을 대학살에서 많은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남경 사건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현지 핵폭발 생존자와 평화시민단체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쿄 재판의 역사적 종로는 결코 왜곡되거나 함부로 고쳐져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이 열린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쿄 재판은 전후 국제사회가 일본 군국주의 침략 죄행에 대한 정의로운 재판이고 전후 국제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법적 초석으로서 판결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량의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바탕으로 12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에서 남경에서의 일본군의 만행을 논술하면서 이 만행을 학살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판결문은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집단학살, 분산학살, 강간, 강도, 방화 및 파괴 등 일련의 만행을 상세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남경 점령 후 첫 6주 동안 대량의 불태운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을 죄하고도 민간인과 포로 2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두 인정받는 역사적 결론입니다.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만행은 국제사회에서 현대 전쟁사에서 전례 없는 잔혹한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 측의 이번 조치는 본질적으로 도쿄 재판의 정의로운 판결을 왜곡하고 포기하려는 시도임이 뻔합니다. 이른바 많은 소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 것은 폭행의 심각성을 모하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이른바 사건이라고 가볍게 다루려는 것은 저들의 침략 범죄의 성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와 같이 애매모호하고 중요한 것을 회피하는 방식은 단순한 문자 조정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역사의 진실을 희석하고 침략 범죄를 축소하려는 행위이고 도쿄 재판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공격난 무시이자 희생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남경인민은 절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인민은 이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 전쟁은 아시아 피해국 인민들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쟁의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겪은 도시로서 나가사키는 깊이 반성하고 군국주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며 역사의 진실을 확고히 수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전후 나가사키 대학의 고 다카시 야스토시 교수를 대표로 하는 일본의 요지 인사들과 평화단체들은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남경, 상해, 북경, 심양, 할빈 등지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우호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직시하는 태도는 중국인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과거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은 일부 일본군 가

0: 사태의 사료를 사실들로 존시하여 일본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륙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공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박물관은 이미 형성된 역사적 합의를 뒤집고 일본의 침략 가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희석하고 왜곡하며 심지어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조치는 일본 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침식하여 지옥의 평화와 안정의 대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나가사키의 역사 표현 조작 시도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우익 세력의 용료와 멀리 호응하고 결탁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에 등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역사관을 퍼뜨리고 남경 대학살,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 사실을 공공연히 부인했으며 심지어 9.18 사변 이후 일본의 침략 행위를 자위전쟁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의 이른바 개진계획이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역사를 부인하는 터무니없는 논조든 본질적으로 모두 잘못된 역사관을 다시 떠들어대는 것이고 모두 일본 군국주의 침략 역사관의 찌꺼기입니다. 역사는 왜곡될 수 없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80년 전 도쿄 재판은 국제 정의를 신장하고 인류의 양심을 수호하며 전후 평화 질서의 최조선을 그렸습니다.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오래된 사건을 뒤집으려는 어떤 시도도 중국인민과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헛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겪은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무군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좋은 삶을 가져다준 감자농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추적 시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담판이 오른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0: 혁신이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가 문명, 나아가 인류 문명에 모두 극히 심오한 영향을 준 새로운 변혁을 추구한 사례를 꼽자면 그래도 인재 선발과 사용 제도일 것입니다. 노예 사회에서 이른바 인재 양성과 선발 등용은 모두 세습제였습니다.
1: 그리고 귀족 출신 여부가 대다수 사람들의 성장 공간을 결정했습니다. 공자의 위대함은 바로 유교 무료를 주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세습제의 한계를 돌파한 데 있습니다.
0: 때문에 공자는 후세로부터 만세의 사표로 받들렸습니다. 진나라 시기는 군공제로 세습제를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 시기는 인재 선발과 사용제도의 중요한 변혁기로서 백가를 몰아내고 유학만 존중한다는 대일통의 유학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주장과 어울리게 찰거제와 징벽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찰거와 징벽은 세습제를 철저히 타파함으로써 분명 큰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인재에 대한 초천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습적인 대가문이 점차 사회 중견이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인재 초천 경로가 모두 세습 가문에 의해 다시 독점돼버렸습니다. 위진남북조의 300여 년 기나긴 혼란 뒤 수당 시기에 이르러 점차 대일통의 추세로 나가면서 사람들은 상품 무한문, 하품 무사족이라는 인재 선발과 사용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인류 문명사에서 아주 창의적인 과거 제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류 문명사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공개적으로 시험을 보아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후에 주의가 독서 감수시에서 쓴 것처럼 도랑이 물이 맑음은 근원지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샘물은 끊임없이 용서 숨쳐 나오는 인재를 말하고 더욱이 끊임없이 혁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려파 선생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주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중화문화의 우수한 유전자이고 막스주의의 중요한 품격이며 막스주의가 강대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근본입니다.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막스주의 기본 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떤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중 한 분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막스주의 기본 원리 개론이라는 학과를 배웁니다. 하지만 학습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은 시험을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일부 명사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막스주의 원리나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논문을 쓰거나 실습을 할 때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요?
2: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막스주의는 추상적인 사상 변론의 산물이 아니고 서재에서 생각해낸 학문이 아닙니다. 막스주의는 실천에서 오고 또 실천에 활용됩니다.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와 방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막스주의를 잘 배우고 이해하며 잘 터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막스주의의 기본 입장과 관점,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면 우리 학생들이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주요 모순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논문 습작의 관건은 바로 문제의식과 문제의 지향성을 가지고 글의 혁신 요점을 돌출하게 강조하는 데였습니다. 그냥 장부를 적는 것처럼 줄줄이 열거해서는 안 됩니다. 논문의 새로운 혁신 요점을 잘 살리려면 선인들이 남겨놓은 학술 관점을 기반으로 더 연장하고 확장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이 역시 혁신입니다. 또 예를 들면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막스주의 인식론의 근본 요구이고 이론 혁신의 근본적인 구동력입니다. 우리가 논문의 주제를 선택할 때 시대 발전의 맥을 잘 파악하고 이를 신시대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풍부한 실천과 잘 결부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이론 연구자들이 나라의 실제로부터 출발해 중국의 실천 속에서 이론을 형성하고 중국의 실천 속에서 이론을 활용하며 조국 대지에 입각해 논문을 씀으로써 이론과 정책 혁신이 중국의 실지에 부합되고

0: 중국 특색을 구비하길 희망했습니다. 현장 관중의 좋은 질문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막스주의는 우리가 당과 국가를 다스리고 흥성시키는 근본적인 지도 사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주의 과학리론에 지도를 견지해야만이 신앙을 확고히 하고 역사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고전 작가들의 구체적인 론술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리론 탐구와 혁신을 진행함으로써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중대한 리론 혁신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됩니다. 이 새로운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고 21세기 막스주의이며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로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병어근은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좋은 삶을 가져다 준 감자 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몽골 울란차브시 성도현 3대경향 3호지촌 왕건위 재배농업합작사의 구성원 고명은 주문재배의 장점에 대해 주문계약을 체결하니 농사짓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감자를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시세 변동이 생겨도 원가는 건질 수 있습니다. 상도현에는 고명처럼 감자 농사로 수익을 얻는 농민이 5만 7천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현에서는 감자 농사 관련 조치가 가장 민심을 얻는 민생 조치로 간주됩니다. 여름철이 상도현은 온 도시가 푸르름으로 물들어 생기가 넘칩니다. 6월 15일 기자가 왕건위 농업합작사 감자 재배단지를 찾았을 때 밭두둑이 끝없이 펼쳐져 눈길이 닿지 않을 정도였고 감자 묘목들은 모두 튼튼하게 자라 줄기는 굵고 곧으며 잎은 짙은 녹색에 두툼하고 가지가 무성했습니다. 밭 한가운데에는 중등 키의 마른 체격, 얼굴이 거무스름한 한 사나이가 감자의 생육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고명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줄곧 감자밭 관리 업무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고명은 자신감 가득한 목소리로 이 감자 상태를 보세요. 올해 자연재해만 없으면 풍작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명의 자신감은 내몽골 복경 단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체결한 감자 수매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명은 2011년에 설립한 그의 합작사는 구성원 7명의 농경지 총면적이 1830무라면서 주로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 애호박 등을 재배한다고 소개했습니다. 2023년부터 합작사는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감자재배 주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해 그는 감자 100무를 재배하여 61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합작사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은 우수 품종을 선정하도록 도와주고 높은 가격으로 감자를 매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연속 잦은 장마로 감자가 물에 잠겨 수확량이 줄었지만 기업의 계약 고가 매입 덕분에 본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합작사는 다시 해당 회사와 800무의 감자 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도현 파리홀경향 파리홀경촌의 최지강 역시 주문 재배의 수혜자입니다. 최지강은 2023년부터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재배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합니다. 계약 판매 가격이 높아 작은 감자도 좋은 값에 팔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재배한 감자는 무당 4천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산업 발전을 잘 도모하려면 선도기업의 견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상도현은 상해 복경당 농업그룹위원회사를 유치하여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복경당 상도공장의 소강공장장은 2023년부터 주문재배 모델을 시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링근 기현의 농가들과 17만무의 감자재배 주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도현 구역 내에서는 총 10만무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모든 재배 농가의 감자는 시장 보호 가격으로 매입하고 높은 가격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보호 가격을 정함으로써 농가들이 감자를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강 공장장은 저희 회사 전분의 연간 생산 능력은 약 10만 톤이고 3개의 생산 라인은 시간당 240톤의 감자를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간 감자 수요량은 80만 톤에서 120만 톤에 이릅니다. 올해 저희는 5만무의 감자 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5천여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도현은 풍부한 자원 특색에 기반하여 감자 산업을 농민을 부유하게 하고 강현을 만드는 주도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도현의 감자 산업은 육종, 재배, 가공, 저장 판매, 종합봉사가 일체화된 전 산업 사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년 취업자리 36% 이상을 창출하여 농목민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핵심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모 재배를 촉진하여 전현의 감자 재배 면적은 20만 5천 무에 달하고 진환경 다수화학 고효율 시범전을 조성했습니다. 기지 공동건설 플러스 주문농업 모델을 혁신하고 농가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선도기업 연계 기제를 통해 매년 손집체 경제 수입을 297만 원씩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 5만 7천 명의 농민 소득 증대를 견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가공 전원을 심화하여 전현에 년간 5만 톤의 프렌치 감자 튀김, 2만 톤의 분말, 20만 톤의 정제 전분의 가공 능력을 갖추어 년간 감자 가공량이 200만 톤에 달하고 가공 전환율이 80%에 이릅니다.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총용량 45만 톤의 현대식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10개의 판매협회를 육성하며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3: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2: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담판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우크라이나 위기가 전면적으로 고조된 지 거의 1600일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모두 담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와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한 달간의 민간인 사상자 수는 위기 승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승산도 없고 타협점도 찾지 못하는 생사의 교착 상태와 악순환에 빠진 원인과 충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지상 진지전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 공격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러시아 연합부대 직군의 보조 지휘소를 시찰할 때 군사회의를 열고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이 말한 중대한 진전은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콘스탄티노프카 공략은 러시아군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전진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젤렌스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콘스탄티노프카의 함락은 러시아 측에 내놓은 허위 선전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무인기, 미사일, 전자전 장비 등 무기 장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러시아에 대한 심층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무인기를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방공부대는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로 향하는 무인기 200대 이상을 격추했습니다. 러시아 북부 집단군 사령관 예브게니 니키포로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0: 러시아 내륙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푸틴에게 솔직히 보고했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5차례의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운명이 걸린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장 페스코프는 4일, 젤렌스키가 푸틴과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지자고 제안한 데 대해 답변하면서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스코프는 만약 젤렌스키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콘스탄티노프카가 아닌 모스크바로 와 푸틴과 회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과 평화 담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담판은 반드시 2022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협정, 2025년 8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회담할 때 토론한 모식 및 현실 상황 그리고 자기가 2024년 러시아 외교부 연설에서 설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비가 외무장관은 앵커리지 정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은 채 제정된 모든 평화 방안은 현실성이 없는 허상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갈등의 심층 원인은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전략적 불신과 전략적 대립에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 국제사무위원회 알렉세이 체파 부위원장은 키예브의 서방 지지자들이 여전히 평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를 소모하는데 전념하고 있는 한 담판 과정은 정체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푸틴과 젤렌스키는 당일 각각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푸틴은 통화에서 트럼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두 나라의 동맹관계와 미국 건국 과정에서 러시아가 기여한 점을 회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통화에서 군사 행동을 조속히 중단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그의 특사인 위트코프와 사위 코슈너가 담판에 개입할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담판을 조율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안보문제연구센터의 주임연구원 콘스탄틴 블로이는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끝나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우샤코프는 러시아는 손 놓고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장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세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 러시아가 받는 압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4: 굵고 돌아서신 듯이 도매요.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팬송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아침에 수고를 덜기 위해서 플라스틱 도시락에 든 음식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가열합니다. 절강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로 플라스틱을 가열하면 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량이 정상 상태의 125배로 치솟는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 토양, 수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됐으며 병에 든 물, 껌, 일회용 종이컵, 청결 스펀지, 심지어 티백에도 숨으실 수 있습니다. 인체가 이를 흡수하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증가되고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2026년 3월 절강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과학진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름진 플라스틱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간 가열했을 때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량이 물만 담아서 가열했을 때에 비해서 125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고온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피면하며 해산물의 내장과 동물 내장을 먹지 않고 개인 피부 관리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차를 마실 때 플라스틱 재질의 티백을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향 강강술래라는 노래를 듣고 먼저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는 데서의 중점 과업을 결연히 수행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여전히 준엄하면서도 복잡한 정세 직면에 부패를 척결함에 있어서 절대 돌이켜서는 안 되고 해해져서는 안 되며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감독의 구체화, 정밀화, 장시화 기재를 완비하고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하며 부패의 일곱 가지 표현을 제때 발견하고 힘써 해결하며 당내에서 정치 조직, 소집단, 리익 집단을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하여 정치적 우환을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점 문제, 중점 분야, 중점 대상을 예의주시하고 정경이 유착한 부패를 엄벌하는 것을 난관 돌파전의 핵심 임무로 삼으며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 연초, 의약, 기반시설 건설공사와 경쟁 입찰 등 권력이 집중되고 자금이 밀집되며 자원이 풍부한 분야의 부패를 심층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부패와 은성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풍부히 하고 부패 조기 경보 및 징벌 연동 기세를 구축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와 국제 두 전장을 동일적으로 계획하고 도주범, 추적 검거와 도주 방지, 장전 작물, 추적 기재를 완비하며 법망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일대일로 정렴화 건설을 강화하며 경외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부패 분자들이 절대로 법적 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부패 척결 투쟁을 기층과 대중의 신변에까지 확대하여 대중의 신변에서 날아다니는 파리들을 징벌함으로써 대중에게 보다 많은 획득감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동시에 척결하는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부정기품

0: 분과 부패 문제는 서로 의존하고 같은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보존기풍은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을 제공해주고 부패 현상은 보존기풍을 조장하고 격화시키며 지연은 새로운 기풍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보존기풍과 부패 문제가 서로 얽히는 법칙을 깊이 파악하고 조항의 파랑 규정 정신을 꾸준히 관찰하며 계속 기풍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함께 틀어줘야 합니다. 기풍 문제를 조사 처리하여 부패 행위를 단속하고 부정기풍으로 인해 부패 문제가 가려지지 않도록 방지하며 부정기풍 배후의 권력 대 금전 거래, 권력 대 권력 거래 등 부패 문제를 깊이 파내야 할 뿐만 아니라 부패 문제를 조사 처리하여 부정기풍을 바로잡아 부패 배후의 향락주의와 사치풍조 등 기풍 문제를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뇌물수수 행위와 뇌물공여 행위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심화해야 하는 바 종점적 중례자에 대한 합동징계 기재를 보완하고 간부를 타락시키고 현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중례자를 단호히 조사 처리하며 뇌물공여로 얻은 부당리익에 대한 추징과 시정 강도를 높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기 당한 것과 협잡한 것을 동시에 조사하고 정치사기꾼 및 정치사기꾼과 교제가 있는 당원 간부를 옴불하여 정치생태의 오용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권력 배분과 운용에 대한 제약과 감독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부패의 본질은 권력의 남용입니다. 권력 배분과 운용에 대한 제약 기제를 보완해야 하는 바 특권 사상과 특권 현상을 결연히 반대하고 정책 재정 권력, 결책 권력, 심사 비준 감독 관리 권력 등 관건 권력을 틀어주며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고 신흥 분야의 관리 기재를 서둘러 구축하며 제도적 허점을 한층 더 보완하고 자유 재량권을 규범화하며 권력을 이용하여 리익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포괄적이며 권위적이고 효율적인 정적 요구를 관찰하고 당과 국가의 감독 체계를 보완하며 당내 감독을 주도로 하고 조문적 감독을 조축으로 하며 기층 감독을 버팀목으로 하여 각종 감독이 일관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규율검사 감찰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하는 바 감독검사기구와 심사조사기구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수직관리 단위에 대한 규율검사 감찰체제를 보완하며 조항에서 관리하는 기업의 규율검사 감찰조를 전면적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순시순찰 업무의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고 규율 및 법률 집행과 형사사법 간의 요기적인 연계를 추진하며 기층 감독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권력적 빅데이터 감독 플랫폼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바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공성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고 조기 경보와 시정을 강화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결책 절차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관건적 소수를 레이 주시하고 제일 책임자와 지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 제도를 완비하여 감독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증강해야 합니다. 당내 법규 제도 체계와 부패 척결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부패 현상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반드시 시정 조치를 선행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율과 법률의 제약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내 법규를 보완해야 하는 바 일상 감독과 집중 감독이 결부된 규율 교양 기제를 수립하고 당규를 학습 교양의 실효성을 높이며 당원 간부들이 규율 준수를 마음속에 새기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규율 집행 감독의 네 가지 형태를 깊이 있게 활용하여 당 규율을 위반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는 족족 가차없이 조사 처리함으로써 당 규율에 이빨이 생겨 권위를 발휘하게 함과 동시에 간부들로 하여금 각성하고 잘못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능란하게 법치 사유와 법치 방법을 활용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기초적인 법규 제도를 완비하고 보완하며 부패 척결 관련 국가 법률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대와 더불어 감찰법을 개정하며 반경위 부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종점 법규 제도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제도가 엄격히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시대 정류문화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려면 근본적으로 광범한 당원 간부로 하여금 마음속 깊이 자각적으로 부패 유혹을 막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리상 신념 교양과 당성 교육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1: 내 속굽 친구라는 노래를 듣고 자연의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은 지구 최강의 탄소 포획자라는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그 경계는 밀물과 썰물 사이에서 생명의 기적을 풀어내는 신비로운 량서 살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짠 바닷물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푸른 불꽃처럼 태양을 향해서 치솟아 오르고 작은 씨앗들은 조수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미지의 여행을 떠나는 바다 위의 진정한 방랑자가 됩니다. 이곳의 모든 생명은 파도와

와이끈이 없는 싸움 속에서도 놀라운 적응력과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강인한 뿌리들은 바다와 육지를 만나는 경계선에서 펼쳐지는 생명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림입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바다 속에서 우거진 숲을 이루는 산림일 뿐만 아니라 해안선에 자리잡은 가장 소중한 생태 보물이기도 합니다. 홍수림은 자연계가 낳은 가장 뛰어난 생존의 달인입니다. 하루 두 번 찾아오는 밀물과 썰물이라는 극한 환경에 맞서 이들은 식물계의 초능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놀라운 적응 전략을 진화시켜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투박해 보이는 지주근과 반상근은 사실 정교하게 설계된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네, 밀물이 들어오면 이 특별한 뿌리들은 마치 천연호흡관처럼 물으로 교묘하게 뻗어와 대기로 통하는 생명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나무는 바닷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원활하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썰물이 되면 이 뿌리들은 다시 물렁물렁한 갯벌 진흙을 단단히 움켜쥐어 나무가 파도에 흔들림 없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네, 더욱 놀라운 것은 홍수림만의 태생이라는 독특한 번식 방식입니다. 이들은 다른 식물처럼 씨앗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미나무에서 그대로 싹을 틔워서 마치 막대기 모양의 새끼나무, 즉 태생묘로 자란 뒤에야 비로소 떨어집니다. 이렇게 성숙한 태생묘는 일단 바닷물에 떨어지면 수개월 동안 파도에 실려 표류하다가 적절한 갯벌을 만나면 그제야 뿌리를 내리고 삶을 시작합니다. 이 독보적인 번식 전략 덕분에 홍수림은 바다를 건너 먼 해안선까지 자손을 퍼뜨려 새로운 터전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홍수림은 또한 해수담화공장이라는 신비로운 능력도 있습니다. 그들의 잎은 과도한 염분을 스스로 걸러내 분비하고 뿌리에서는 역삼투압으로 짠 바닷물에서 소중한 민물을 추출해냅니다. 바로 이러한 경이로운 적응력으로 홍수림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독보적인 생태계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홍수림을 단순히 생존의 달인 정도로만 본다면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셈입니다. 이 나무들은 생태계 공정사라고 불릴 만큼 그 독특한 구조와 기능으로 해안 지역의 생태계 전체를 능숙하게 조율하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건강한 홍수림의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빽빽하게 얽히고 설킨 뿌리 네트워크입니다. 이 뿌리들은 나무를 지탱하는 기본 역할을 넘어 무수히 많은 해양 생물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개들은 뿌리 사이에 복잡한 미로 같은 굴을 파고 자신만의 안전한 집을 짓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작은 물고기 떼들이 천적을 피해서 뿌리 사이로 재빨리 숨습니다. 조개류들은 뿌리에 매달려 마치 자연의 정수기처럼 바닷물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수림의 무성한 수관은 조류에게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이곳은 먼 길을 떠나는 철새들에게는 잠시 숨을 돌리는 중간 휴식처이며 터새들에게는 영원한 집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만 해도 홍수림을 서식지로 삼는 조류가 200종이 넘으며 그 중에는 저새나 중화 더벅머리 쇠갈매기와 같은 멸종 위기종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홍수림은 해안가의 천연방파제이자 공정사입니다. 그들의 뿌리는 마치 거대한 푸른 안전망처럼 해안의 모래와 진흙을 단단히 고정시켜 해안 침식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폭풍이나 폭풍 해일이 닥치면 이 울창한 홍수림은 파도의 에너지를 60%에서 90%까지 감소시켜 해안가 마을과 주민들을 지키는 견고한 생명의 방벽 역할을 합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홍수림이 보호한 해안 지역의 피해 규모가 현저히 적었는데 이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홍수림의 방어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홍수림의 또 다른 경이로운 초능력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탄소 포획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홍수림은 지구의 탄소 포획 챔피언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육지의 수림과는 달리 홍수림의 탄소 저장에는 탄소를 훨씬 더 안정적

안쪽으로 가둬두는 독특한 이중보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지상의 나무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지하의 뿌리 네트워크는 대량의 유기탄소를 토양으로 공급합니다. 홍수림의 생태계는 간헐적인 조수위에서 침수되었기 때문에 그 토양은 장기간 무산소 상태에 처했게 됩니다. 이러한 독특한 환경은 토양 속 탄소가 분해 작용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극도로 억제하여 탄소가 토양 속에 장기간 효율적으로 경비되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의 효율성은 놀랍습니다. 전 세계 해안 지역에서 홍수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고작 0.5%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해양 퇴적물에 묻히는 탄소 총량의 10%에서 15%를 기여합니다. 홍수림 1헥타르는 매년 약 1.74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열대 우림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최근의 세계적인 평가에 따르면 현존하는 홍수림 생태계의 탄소 저장량은 40억 톤의 이산화탄소 당량에 맞먹습니다. 이는 전 세계 8억 5천만 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총량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약 이 탄소가 모두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면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5%나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탄소 흡수 능력 덕분에 홍수림은 지구 기후 변화를 원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홍수림 보호는 파리 협정의 틀 안에서 각국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되었으며 이는 전 인류의 공동 책임입니다. 우려스럽게도 홍수림 생태계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홍수림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9년 사이 홍수림 감소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 가치 손실은 연간 292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소 투입, 최대 수익이라는 지혜로운 DM으로 혁신적인 보건 기술을 개발하여 홍수림이 다시 생기를 되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보호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이루는 상생 모델은 홍수림이 생기를 되찾게 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과 어민들이 양봉 같은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도와 실질적인 경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쁜 소식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주는 방제주택, 지역사회 위험부담 관리 등 조치들도 동시에 추진되어 홍수림이 가져오는 혜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최신 연구는 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림의 복원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미래에 6달러에서 15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매년 97만 톤의 탄소를 토양에 격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우리에게 과학적 복원을 통해 홍수림은 완전히 최소 투입,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 과학자의 말처럼 홍수림을 보호하는 것은 생태계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수림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기존 인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생태계의 기적이 아니라 인류 미래의 지속 가능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의 숲은 우리에게 기후 조절, 생물 다양성 보호, 해안 지역 보호 등 다중 혜택을 선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자연의 보물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달된 해산물을 선택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홍수림 보호 단체를 후원하고 현지 식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에 바닷가에서 바닷물에 잠긴 나무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들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생명의 그물망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지구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홍수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공동 보금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후손들에게 무형의 자연유산을 보존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이 신비로운 량서 살림이 지구의 해안선에서 생명의 광채를 영원히 뿜어내도록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푸른 방파제가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주련아 씨의 글 시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흐른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상으로부터 솟아오른 키가 100m나 된다는 고층 건물. 나는 그 건물의 23층에 살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공유 자원이 적다는 이유로 비둘기 둥지로 불리기도 하지만 나를 포함한 90가구에게는 어민이 보금자리이고 안식처인 셈이다.

엘리베이터가 제일 붐비는 시간대는 아침 7시다. 시루안의 콩나물처럼 빼곡하게 들어선 사람들 중 유난히 존재감이 드러나는 분이 계신다. 학교에 늦을까봐, 출근이 늦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의 초조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사뭇 여유로운 표정의 28층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다. 그 시간대 할아버지는 조식을 사러 나가신다.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연세이고 비스듬한 자세 때문에 그분의 자리를 충분히 남겨드리고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리 확보가 가능해진다. 6층에 사는 수학교 5학년생의 정수리가 곧 눈앞에까지 쳐들어오고 20층에 사는 키다리 총각의 턱 밑까지 들어가 공기로 그의 조식 메뉴를 화기하는 날에는 나의 몸 어느 구석에서 서식하고는 악마가 서서히 소생하기 시작한다. 그 악마는 조용히 부르짖는다. 왜 꼭 이 시간에 조식을 사러 가야 하냐고. 2분만 늦어져도 훨씬 편안하게 공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나 그것도 잠깐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악마는 나와 함께 그 공간을 빠져나와서 다음의 목적지로 향해 총총히 발걸음을 다그쳐만 했다. 2. 오후 5시 반의 엘리베이터. 16층에 사는 신혼부부랑 마주치는 시간은 직장인들의 퇴근이 많이 몰리는 오후 5시 반이다. 마주칠 때마다 그들은 마냥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 가볍게 키스하거나 손을 꼭 잡거나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기분이 언짢아지는 대신 부럽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그들을 보고 있는 내가 혹시 엄마의 미소를 짚고 있는 건 아닌지 손으로 입귀를 확인해 볼 때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입귀는 슬며시 올라가 있다. 저녁에 뭐 먹을지를 작은 소리로 토론하고 마라탕 먹기로 합의가 되는 날에는 둘은 가볍게 손바닥을 마주치기도 한다. 그들의 저녁 메뉴에는 마라탕으로 합의될 때가 많다. 동북 말투를 구사하는 여자의 취향이 최대한 존중을 받아서가 아닐까 싶다. 나의 신혼생활은 단칸짜리 월세방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곳에서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후 세 번이나 이사를 더해서 명의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에 부풀어 있던 때였다. 젊은 사람의 유혹이 있었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이 항상 숨쉬고 있었다. 16층 신혼부부랑 함께하는 1분 남짓한 시간은 내게도 행복한 기운이 넘어오는 거라고 착각하는 시간이다. 3. 저녁 7시에 엘리베이터. 저녁 산책을 마치고 7시에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뻘건 고추 기름이 발려있는 입가와 부자연스러운 동작의 임자를 보았다. 30층에 살고 있는 소학교 2학년 좌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다. 독특한 향으로 나는 그 두 아이의 볼을 불룩하게 채우고 있는 음식의 이름을 바로 눈치챌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것은 라티오였다. 아이의 황홀한 표정에서 나는 좀 전에 아이가 대면했을 상황을 읽었다. 아이의 엄마는 당연히 이런 음식의 출현을 반대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이에게는 가만히 먹을 공간이 필요했고 그 공간이 엘리베이터였을 것이라는 걸 얼추 짐작이 결과했다. 몰래 먹는 음식의 묘미는 나도 잘 알고 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혀를 즐겁게 해주고 대뇌에 엔도르핀이 돌게 해주던 음식의 묘미를 외 할머니의 창고에서 접했다. 어른들이 논밭 일하러 나가길 기다렸다가 6살의 나는 도적 고양이처럼 살며시 창고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았다. 무명천으로 가림을 한 꽃대야를. 하얀 바탕에 이름 모를 빨간 꽃들이 그려져 있는 대야는 거무튀튀한 물체들 속에서 혼자만의 아우라를 뽐내고 있었다. 거기에 마시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천을 들어 제끼자 꽈배기가 령롱한 자태로 드러났다. 가난하고 물자가 결핍했던 시절에 꽈배기는 귀한 몸이었다. 주렁주렁 8명이나 되는 외손꾼들의 간식거리는 절대 아니었다. 그거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도시락 꾸러미와 함께 논밭으로 달려가서 고된 일을 마친 어른들의 허기를 달래는 데 쓰일 요긴한 물건이었다. 그 귀한 꽈배기를 하나 먹고도 모자라 두 개를 더 꺼내서 나는 사촌 동생한테 주고 하나는 바지 호수머니에 숨겼다. 나의 소행은 얼마 못 가서 들통났고 엉덩이에 외할머니의 손바닥이 날아들었다. 그게 한으로 맺혀서인지 나는 지금도 꽈배기 파는 가게를 그저 지나지 못한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후에 먹은 그 어떤 꽈배기도 창고에서 몰래 먹던 꽈배기의 맛을 흉내내지 못했다. 남자의 홍홍했던 눈빛과 독특한 라토 냄새는 며칠이나 얼얼했던 엉덩이 감각을 그대로 떠올려주었다. 4. 저녁 11시 엘리베이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즐겁게 수다를 떨고 나니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저녁 11시를 육박하는 시간이었고 1층에서 머리를 떨어뜨린 채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년 남자를 보았다. 아침에 볼 때 단정했던 양복은 단추가 풀려져 있었고 넥타이도 매듭이 풀어진 채로 했다. 그리고 위태롭게 왼쪽 어깨에 걸쳐져 있는 공문 가방은 보기에도 아주 무거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보노라니 몇 년 전 회사 이전 소식을 통보받았을 때에 나의 모습이 머릿속에 오버랩 되었다. 15년간 다니던 직장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은 생계 문제였다. 둘째가 태어난 지 겨우 2년이 되었을 때였고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수입이 반토막이 나고 식구는 한 명 더 늘어나는 애매한 상황이 곧 연출될 판국이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 달린 거울에서 나는 락심한 한 중년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아침에 정성스레했을 화장이 다 떠버리고 마스카라가 번져 판다의 눈을 한 중년 여인의 얼굴이 거울에 비춰져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왜 그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지를 잘 모른다. 다르지만 같은 이유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그 외에도 엘리베이터는 참 많은 시간들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빨간 쌍 희자를 달고 누군가의 행복을 마중하기도 했고 생화로 엮은 화환을 둘러세워 누군가의 죽음을 배웅하기도 했다. 또 몇 층이었던지를 잊어버려서 몇 층마다 눌러서 확인을 해왔던 로인의 당황함을 감추어주기도 했고 가출한 고양이 사진을 붙이고 고양이 주인과 함께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만약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유년 시절로 돌아가 꼬마였던 애기 꽈배기 한 꾸러미를 사서 꺼내고 싶다. 옛다 꼬마야 실컷 먹어. 그리고 6살의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싶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신혼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런 한마디를 꼭 전해주고 싶다. 이 행복 오래오래 기억해. 나중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함께여서 좀 더 쉽게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지금 중년을 살고 있는 내게는 아직 해줄 말을 찾지 못했다. 아마 28층 할아버지 나이가 되어서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혹여 그 나이가 되면 지금의 내게로 다가와서 자식 너 지금 꼴이 이게 뭐냐 어깨 좀 펴 하면서 소리나게 허리를 쫙 후려갈길지도 모르겠다. 또 인생은 한 차례 여행이지 좋은 거 나쁜 거 그게 다 여행 도중에 풍경에 불과할 뿐이야. 어떡하나 잘 버텨봐. 버티는 게 결국 이기는 거야 라며 구태연한 도리를 가르치려는 싱거운 로이네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돌아와서 나의 대리 되어줄지도 모르는 28층 할아버지를 또 만나게 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아버지, 사람 사는 냄새가 그리워서 꼭 그 시간에 조식 사러 가시는 것이오. 저 다 알아요. 물론 이건 나 혼자만의 노모 드라마이다. 입 밖에 낼 용기는 없다.
입 밖으로 내놓기에 무람없는 다른 인사말들을 골라본다. 할아버지, 오늘 조식은 뭐예요? 유태와 국물인가요? 아니면 전병말인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반색을 하며 오늘은 전병말일세 하고 대답해 주지 않을까. 맛있겠네요. 그럼 맛있지. 자네는 조식 메뉴를 뭐로 정했나? 저는 아직요. 그렇게 영향이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나면 나의 마음속에도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무자비하게 흐르는 시간들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말이다. 네, 노래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상행하효입니다. 위상 갈행 아래하 본받을 효로 구성된 상행하효.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다를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오패 중 한 사람인 제환공은 평소 보라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에 조정 대신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보라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제나라 도읍은 순식간에 보라색 전지가 되었고 보라색 옷감의 가격이 껑충 뛰어 보라색 비단 한 필의 가격이 흰색 비단 다섯 필의 가격과 맞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골머리를 앓던 제환공이 대신 관중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색 비단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네. 가격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방도를 찾아보게. 그러자 관중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리옵건대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군께서 먼저 보라색 옷을 멀리하시고 보라색 옷을 입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서. 다음날 조회에 참석한 조정의 무무백관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환공이 좋아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제환공이 갑자기 손으로 코를 막더니 보라색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가까이 오지 말라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조정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대신들은 저마다 입고 있던 옷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날로 대신들은 모두 입고 있던 보라색 의상을 벗고 전에 입던 옷들을 도로 꺼내봤습니다. 그 후로 백성들도 더는 보라색 옷을 찾지 않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제 나라의 도읍에서는 보라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옷감과 물감 가격도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비사 위에서 설좌상에 수록되었습니다. 상행하효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녁 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였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정석이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습근평 정석이의 령도하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1: 습근평 정석이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0: 전국 정협이 조속회의 구성원들의 정책 토론회를 소집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최근 광서, 호보, 감속 등지에서 강우와 강풍 날씨로 인해 저수지 제방 붕괴, 산사태 등 재해가 반발하여 중대한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빚어냈다고 비했습니다. 비상대처와 재해구조, 부상자 치료, 군중대피 등 사업을 전력 조직하고 인원 사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자생재해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당면 홍수 방지 정신은 심각하고 복잡하다면서 각지각 관련 부문은 이미 확정된 포치와 조치들을 잘 관찰하고 해이 정서와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재해 방지와 재해 구조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책임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과 하천, 호수, 위험 저수지, 지질 재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위험 부담과 안전 우한 조사와 정돈을 깊이 전개하고 관측 조기 경보와 비상 구조 준비를 강화하며 재해 방지, 재해 구조의 집안 임무를 실속 있게 잘하고 인민 군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문 총리 리강은 회시에서 최근 극단적 날씨가 다발하는 가운데 국가 홍수 방지 감음 대처 办公실, 국가 재해 비재해 감소 재해 구조 위원회 办公실은 각지를 주도하여 강우 상황과 홍수 상황을 밀접히 주목하고 위험 상황 관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비상 대처와 재해 구조를 전력 전개하는 한편 재해 위험 부담과 안전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집안 홍수 방지 재해 구조 조치를 참답게 관찰함으로써 중대한 자생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습근평 총석이는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뒷받침으로 해야 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자면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작의 해에 각 지역은 다양한 혁신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고 세계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겨냥하여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원천적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며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을 돌파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장면의 분류, 계산부터 실험실 장면의 화학시약 실험, 그리고 공연 장면의 춤이나 무술 동작까지 북경 역장의 북경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 데이터 훈련 기지에서는 로봇이 한창 가정, 대형마트, 사무실, 산업을 포함한 6대 분야의 30여 개 전형적인 장면의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지의 책임자 하화림의 소개한 데 따르면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는 라벨링과 품질 검사를 거쳐 최종 고품질의 데이터 세트를 형성한 후 이를 기지의 알고리즘 대형 모델에 훈련시켜 다시 로봇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장면과 다양한 산업에 진입합니다. 과학기술은 발전을 주도하고 혁신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올해 2월 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 첫 지방 시찰에서 습근평 총석이는 북경 역장에 위치한 국가혁신창조단지를 방문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핵심은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이 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업화 응용을 실현한 산업 맞춤형 품질 검사 로봇이 하남성 락양에서 정식으로 대량 출하된 이후 사천성 성도에서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첨단기술 산업화를 추진하고 서부 뇌계곡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면서 혁신 활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는 전체 과학체계의 근원이고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입니다. 올해 4월 습근병 종석이는 상해에서 열린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면서 교육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고 인재 양성과 도입, 활용 등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잘 수행하여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무의 견인을 견지하고 후비 역량을 양성하며 큰 힘을 들여 청년 인재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과학자 정신을 발양하고 과학지식 보급과 선전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상상력과 탐구 욕구를 자극하여 기초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인생 축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젊은 과학기술 인재는 우리나라 연구의 주력군이자 혁신의 주력으로 되었습니다. 북두, 달 탐사 등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공정과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 팀의 평균 연령은 겨우 30세 정도입니다. 천진시는 연구평가 체계를 재구축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 근원적으로 미래 산업 혁신의 기초를 잘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천진산업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원 채도는 많은 과학기술 인재 평가 개혁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논문, 직함, 상 같은 모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우리가 무엇을 해결했는지를 검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도는 연구체제의 이러한 개혁은 전체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습근평 총서기가 직접 계획하고 배치하여 추진하는 중대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에 북경 상해,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등 세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으면서 과학기술혁신 원천 능력, 첨단 산업의 선도 능력 및 최고 인재 집결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부 제2사 려정 사장은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 각자의 혁신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5년간의 중대한 과제를 통합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발휘시키고 상호 협동하고 보완하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과학기술이 강하면 나라가 강합니다. 2035년까지의 과학기술 강국 건설 전략 목표를 조준해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에 해에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와 원천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통합 발전을 추진하면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0: 105년의 분발 진출은 105년의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광범위한 청년들 속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청년들은 개인의 추구를 당과 국가 사업에 용합시키고 시간을 다투어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새로 정해서 역사의 계주를 잘 이어달릴 것이라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광활한 역사적 시각으로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 전국 여러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끊임없는 노력 분투를 통해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루갈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했습니다. 향촌지능의 광활한 무대에서 과학연구의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신시대의 광범위한 중국 청년들은 이에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복단대학 공산당 선언 전시관 송화당원 자원봉사팀의 유련인 진자배는 105년 전을 돌아보면 바로 청년들이 자신의 청춘을 후회 없이 민족 해방에 바쳐 열혈로 새 중국의 탄생을 이루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시대에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이라는 종책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습근평 당권설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학습, 사고, 실천, 깨달음 속에서 초심을 단련하고 지행 합일 속에서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도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자인 다지 왕조는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듣고 감동됐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당의 강력한 지도 아래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소장의 변방 발전과 부민 행동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이 더 기대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총서기에게 감사드리고 당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고 실천으로 국경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내몽골 바이엔 조르시 동구현 삼북 사막화 방지 청년 돌격대 대원 보험은 대를 이어 사막화 방지에 종사하는 이들은 사막화 방지 사업의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록지를 조성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동구현의 산림과 초원의 피봉률은 초기의 0.04%에서 현재 41.4%로 증가함으로써 사막화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는 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청년 당원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며 당 건설을 지침으로 삼아 당에 대한 충성과 의미를 위해 록지를 수호하는 책임감을 실천해야 합니다. 항공공업 심양 비행표준 부품센터의 기계노동자 양국심은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중국 공산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애국심을 품고 국가에 보답한다는 뜻을 채우며 개인의 촉구를 당과 국가의 항공 강국 사업에 자발적으로 융합시키고 혁신 주도 발전을 고수하며 장인 정신을 철저히 실천하고 핵심 분야의 병목 기술 난제를 집중적으로 극복해 청춘의 리상을 실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석분평 총서기는 새로운 역사적 용광을 창조할 때 관한 위대한 호소를 보내는 동시에 많은 청년들의 신념을 굳게 하고 목표를 확고히 하도록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청년들은 당과 인민의 호소에 자발적으로 따르고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며 국가에 대한 사랑을 두텁게 하고 역사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며 책임감 있는 청춘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수안교통대학 에너지동력공학학원 연구생 오병료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0: 우리는 총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며 당의 뒤를 듣고 당을 따를 것입니다. 개인의 연과 초구를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용합시키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속적으로 확고히 하며 연구에 전념하고 용감하게 정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농업대학 국토과학기술소원 연구생 량문정은 마을에 와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삼농을 위해 봉사하는 리상과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춘의 리상을 농업 강국과 향촌지능 전략에 융합시켜 청춘으로 길을 닦으면서 리상을 빛낼 것입니다. 룡문 석굴연구원 석굴보호연구 및 유산 관측팁 성원 류인은 청년들에 대한 총소기의 기대를 통해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묵은 시대적 책임을 더욱 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소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맡은 사명을 짊어지며 중화문화의 보물을 잘 보호하고 전승하며 잘 전파할 것입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자인 고풍은 청년 당원 배달원으로서 청년들은 뜻이 있어야 하고 착실하게 일하면서 일터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총소기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배달업의 최전선에서 주변의 동료 배달원들이 배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들에게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도록 잘 이끌 것입니다. 평범한 일터에서 당원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1: 전국정협이 7일 오후 2026년 주석회의 구성원들의 정책토론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호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호령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특히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의 역사적 성과를 이룩한 것을 통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리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전선을 견지하는 것은 당의 오랜 분투 과정에서 축적된 소중한 역사적 경험임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지도 아래 인민정협의 사업과 다당 협력 사업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를 깊이 인식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영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이론적, 감정적 인정을 끊임없이 증진시킴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강력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왕호령은 인민정협 전문협상 기구의 역할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述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하며 당과 국가의 중심 임무에 집중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민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호령은 전문협상기구의 기능을 실속있게 수행하고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의와 국정자문의 역할을 발휘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며 민주적 형식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정협부주석인 석태봉, 전국정협부주석 호춘화, 심양약, 왕용, 주강, 하후화, 량진영, 바테르, 소휘, 소홍, 고은룡, 진무, 함휘, 왕동봉, 강신치, 장작군, 하보상, 왕광겸, 태박용, 조영신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0: 전민족 항일전쟁 폭발 89주년 기념식이 7일 오전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로구교 연안의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오전 9시 기념식이 웅장한 국가조학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도 학생 대표들은 깊은 정을 담아 항일전쟁 시문을 낭송했고 수도 대학생 합창단은 항일군중대학 교가와 노래 공산당이 없으면 제 중국도 없다를 높이 부르면서 젊은 세대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분발하는 힘을 키워 책임감을 가지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앞장에 서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각계 대표들이 천천히 계단을 걸어올라 차례로 항일전쟁 기념관 대청에 들어가 중화민족이 단결하여 항일전쟁의 참가함을 상징하는 대형 부조 철벽 앞에 헌화하고 항일전쟁 열사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1: 각 지역에서 전민족 항전 발발 8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사회 각계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역사를 기억하고 선려를 기리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분발 진취하는 정신적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7일 오전 상해 송호 항전 기념관 승리 광장의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사회 각계 대표들은 고개를 숙이고 묵도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웅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전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많은 청소년 대표들이 꽃을 들고 기념비 앞에 멈춰서서 응시했습니다. 학생 대표 왕을정은 우리는 이 한 치의 산하마다 한 줄기 피로 얼룩졌던 역사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애국심을 국가에 보답하는 열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량을 잘 키우고 체력을 강화하며 위대한 항전 정신을 우리의 성장에 녹여내는 것이야말로 선대들에 대한 가장 좋은 위로로 됩니다. 강서성에서는 100명의 부대와 지방대표, 중학교와 소학교 사생, 자원봉사자들이 남창 신사군 군부 예터 전시관 기념광장에서 주제 기념활동을 펼쳤습니다. 남창시 조시학교 교육그룹 운비로 캠퍼스의 학생 호명성은 소중한 옛 사진들과 혁명 유물들을 보면서 위대한 항전 정신에 대해 더 깊이 리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방인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력사를 왜곡하고 종이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년 7월 7일 중국 침략 일본군이 77 사변을 일으켜 전면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개월여 후에 참혹한 남경 대학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8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 우익 세력은 확인되고 립종된 역사 사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고 계속 침략의 죄책을 약화시키고 역사적 종로를 흔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시는 최근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에 전시판 내용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남경대학살과 관련된 표현을 대학살에서 많은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남경 사건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현지 핵폭발 생존자와 평화시민단체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쿄 재판의 역사적 종로는 결코 왜곡되거나 함부로 고쳐져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이 열린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도쿄 재판은 전후 국제사회가 일본 군국주의 침략 죄행에 대한 정의론 재판이고 전후 국제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법적 초석으로서 판결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량의 확실한 증거와 물증을 바탕으로 12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에서 남경에서의 일본군의 만행을 논술하면서 이 만행을 학살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판결문은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집단학살, 분산학살, 강간, 강도, 방화 및 파괴 등 일련의 만행을 상세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남경 점령 후 첫 6주 동안 대량의 불태운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을 제외하고도 민간인과 포로 20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두 인정받는 역사적 결론입니다.

0: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만행은 국제사회에서 현대 전쟁사에서 전례 없는 잔혹한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 측의 이번 조치는 본질적으로 도쿄 재판의 정의로운 판결을 왜곡하고 포기하려는 시도임이 뻔합니다. 이른바 많은 서술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 것은 폭행의 심각성을 모하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이른바 사건이라고 가볍게 다루려는 것은 저들의 침략 범죄의 성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와 같이 애매모호하고 중요한 것을 회피하는 방식은 단순한 문자 조정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역사의 진실을 해석하고 침략 범죄를 축소하려는 행위이고 도쿄 재판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공격난 무시이자 희생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남경이민은 절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민은 이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 전쟁은 아시아 피해국 인민들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쟁의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겪은 도시로서 나가사키는 깊이 반성하고 군국주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며 역사의 진실을 확고히 수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전후 나가사키 대학의 고 다카시 야스토시 교수를 대표로 하는 일본의 요지 인사들과 평화단체들은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남경, 상해, 북경, 심양, 할빈 등지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우호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직시하는 태도는 중국인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과거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은 일부 일본군 가해 사료를 사실들로 전시하여 일본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박물관은 이미 형성된 역사적 합의를 뒤집고 일본의 침략 가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희석하고 왜곡하며 심지어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조치는 일본 사회,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침식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대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나가사키의 역사 표현 조작 시도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우익 세력의 용료와 멀리 호응하고 결탁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에 등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역사관을 퍼뜨리고 남경 대학살,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 사실을 공공연히 부인했으며 심지어 9.18 사변 이후 일본의 침략 행위를 자위전쟁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 자료관의 이른바 개진계획이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역사를 부인하는 터무니없는 논조든 본질적으로 모두 잘못된 역사관을 다시 떠들어대는 것이고 모두 일본 군국주의 침략 역사관의 찌꺼기입니다. 역사는 왜곡될 수 없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80년 전 도쿄 재판은 국제 정의를 신장하고 인류의 양심을 수호하며 전후 평화 질서의 최조선을 그렸습니다.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오래된 사건을 뒤집으려는 어떤 시도도 중국인민과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헛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군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좋은 삶을 가져다 준 감자 농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담판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새로운 추구와 변화는 중화문명의 역사적 전통이고 또 끊임없이 이어지고 전승되는 중화문화의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시경 대야 문항에는 주나라는 옛나라임에도 그의 사명은 혁신이었다는 천고의 명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례들은 우리 문명사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무룡왕의 허복기사, 부귀효문제의 한화개혁, 그리고 역대 왕조와 시대의 수많은 변법과 혁신이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합문명, 나아가 인류문명에 모두 극히 심원한 영향을 준 새로운 변혁을 추구한 사례를 꼽자면 그래도 인재선발과 사용제도일 것입니다. 노예사회에서 이른바 인재양성과 선발 등용은 모두 세습제였습니다.
5: 그리고 귀족 출신 여부가 대다수 사람들의 성장 공간을 결정했습니다. 공자의 위대함은 바로 유교 무료를 주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세습제의 한계를 돌파한 데 있습니다.
4: 때문에 공자는 후세로부터 만세의 사표로 받들렸습니다. 진나라 시기는 군공제로 세습제를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 시기는 인재 선발과

0: 사용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인류 문명사에서 아주 창의적인 과거 제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바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인류 문명사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공개적으로 시험을 보아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후에 주의가 독서 감수시에서 쓴 것처럼 도랑이 물이 맑으면 근원지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샘물은 끊임없이 용서 숨쳐 나오는 인재를 말하고 더욱이 끊임없이 혁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려파 선생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주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중화문화의 우수한 유전자이고 막스주의의 중요한 품격이며 막스주의가 강대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근본입니다. 막스주의의 중고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막스주의 기본 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떤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중 한 분 모시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막스주의 기본 원리 개론이라는 학과를 배웁니다. 하지만 학습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많은 내용은 시험을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일부 명사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막스주의 원리나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논문을 쓰거나 실습을 할 때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요?
1: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막스주의는 추상적인 사상 변론의 산물이 아니고 서재에서 생각해낸 학문이 아닙니다. 막스주의는 실천에서 오고 또 실천에 활용됩니다.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와 방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막스주의를 잘 배우고 이해하며 잘 터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막스주의의 기본 입장과 관점,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면 우리 학생들이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주요 모순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논문 습작의 관건은 바로 문제의식과 문제의 지향성을 가지고 글의 혁신 요점을 돌출하게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장부를 적는 것처럼 줄줄이 열거해서는 안 됩니다. 논문의 새로운 혁신 요점을 잘 살리려면 선인들이 남겨놓은 학술 관점을 기반으로 더 연장하고 확장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이 역시 혁신입니다. 또 예를 들면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막스주의 인식론의 근본 요구이고 이론 혁신의 근본적인 구동력입니다. 우리가 논문의 주제를 선택할 때 시대 발전의 맥을 잘 파악하고 이를 신시대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풍부한 실천과 잘 결부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이론 연구자들이 나라의 실제로부터 출발해 중국의 실천 속에서 이론을 형성하고 중국의 실천 속에서 이론을 활용하며 조국 대지에 입각해 논문을 씀으로써 이론과 정책 혁신이 중국의 실지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구비하길 희망했습니다. 현장 관중의 좋은 질문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막스주의는 우리가 당과 국가를 다스리고 흥성시키는 근본적인 지도 사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막스주의 과학이론의 지도를 견지해야만이 신앙을 확고히 하고 역사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고전 작가들의 구체적인 논술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이론 탐구와 혁신을 진행함으로써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중대한 이론 혁신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됩니다. 이 새로운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고 21세기 막스주의이며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로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병어근은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4: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0: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좋은 삶을 가져다 준 감자 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몽골 울란 차브시 성도현 3대경향 3호지촌 왕건위 재배농업 합작사의 구성원 고명은 주문재배의 장점에 대해 주문계약을 체결하니 농사짓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감자를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시세 변동이 생겨도 원가는 건질 수 있습니다. 상도현에는 고명처럼 감자 농사로 수익을 얻는 농민이 5만 7천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현에서는 감자 농사 관련 조치가 가장 민심을 얻는 민생 조치로 간주됩니다. 여름철이 상도현은 온 도시가 푸르름으로 물들어 생기가 넘칩니다. 6월 15일 기자가 왕건위 농업 합작사 감자 재배 단지를 찾았을 때 밭두둑이 끝없이 펼쳐져 눈길이 닿지 않을 정도였고 감자 묘목들은 모두 튼튼하게 자라 줄기는 굵고 곧으며 잎은 짙은 녹색에 두툼하고 가지가 무성했습니다. 밭 한가운데에는 중등키의 마른 체격, 얼굴이 거무스름한 한 사나이가 감자의 생육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고명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줄곧 감자밭 관리 업무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고명은 자신감 가득한 목소리로 이 감자 상태를 보세요. 올해 자연재해만 없으면 풍작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명의 자신감은 내몽골 복경 단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체결한 감자 수매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명은 2011년에 설립한 그의 합작사는 구성원 7명의 농경지 총면적이 1830무라면서 주로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 애호박 등을 재배한다고 소개했습니다. 2023년부터 합작사는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감자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해군은 감자 100무를 재배하여 61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합작사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은 우수 품종을 선정하도록 도와주고 높은 가격으로 감자를 매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연속 잦은 장마로 감자가 물에 잠겨 수확량이 줄었지만 기업의 계약 고가 매입 덕분에 본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합작사는 다시 해당 회사와 800무의 감자 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도현 파리홀경향 파리홀경촌의 최지강 역시 주문 재배의 수혜자입니다. 최지강은 2023년부터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와 재배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합니다. 계약 판매 가격이 높아 작은 감자도 좋은 값에 팔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재배한 감자는 무당 4천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산업 발전을 잘 도모하려면 선도기업의 견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상도현은 상해 복경당 농업그룹위원회사를 유치하여 내몽골 복경당 감자산업그룹위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복경당 상도공장의 소광공장장은 2023년부터 주문재배 모델을 시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링근 기현의 농가들과 17만 무의 감자재배 주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도현 구역 내에서는 총 10만 무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모든 재배 농가의 감자는 시장 보호 가격으로 매입하고 높은 가격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보호 가격을 정함으로써 농가들이 감자를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강 공장장은 저희 회사 전분의 연간 생산 능력은 약 10만 톤이고 3개의 생산 라인은 시간당 240톤의 감자를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인 연간 감자 수요량은 80만 톤에서 120만 톤에 이릅니다. 올해 저희는 5만 무의 감자 재배 주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5천여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도현은 풍부한 자원 특색에 기반하여 감자 산업을 농민을 부유하게 하고 강현을 만드는 주도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도현의 감자 산업은 육종, 재배, 가공, 저장 판매, 종합 봉사가 일체화된 전 산업 사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현 취업자리 36% 이상을 창출하여 농목민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핵심 엔진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모 재배를 촉진하여 전현의 감자 재배 면적은 20만 5천 무에 달하고 진환경 다수화학 고효율 시범전을 조성했습니다. 기지 공동건설 플러스 주문농업 모델을 혁신하고 농가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선도기업 연계기제를 통해 매년 손집체 경제 수입을 297만원씩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 5만 7천명의 농민 소득 증대를 견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가공 전환을 심화하여 전현에 년간 5만 톤의 프렌치 감자 튀김, 2만 톤의 분말, 20만 톤의 정제 전분의 가공 능력을 갖추어 년간 감자 가공량이 200만 톤에 달하고 가공 전환율이

0: 80%에 이릅니다.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총 용량 45만 톤의 현대식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10개의 판매협회를 육성하며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담판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우크라이나 위기가 전면적으로 고조된 지 거의 1600일이 지났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모두 담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와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한 달간의 민간인 사상자 수는 위기 승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승산도 없고 타협점도 찾지 못하는 생사의 교착 상태와 악순환에 빠진 원인과 충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지상 진지전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 공격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러시아 연합부대 직군의 보조 지휘소를 시찰할 때 군사회의를 열고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이 말한 중대한 진전은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콘스탄티노프카 공략은 러시아군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전진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젤렌스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콘스탄티노프카의 함락은 러시아 측에 내놓은 허위 선전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무인기, 미사일, 전자전 장비 등 무기 장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러시아에 대한 심층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무인기를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방공부대는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로 향하는 무인기 200대 이상을 격추했습니다. 러시아 북부 집단군 사령관 예브게니 니키포로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내륙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푸틴에게 솔직히 보고했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5차례의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운명이 걸린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장 페스코프는 4일 젤렌스키가 푸틴과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지자고 제안한 데 대해 답변하면서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스코프는 만약 젤렌스키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콘스탄티노프카가 아닌 모스크바로와 푸틴과 회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과 평화 담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담판은 반드시 2022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협정, 2025년 8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회담할 때 토론한 모식 및 현실 상황 그리고 자기가 2024년 러시아 외교부 연설에서 설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세비가 외무장관은 앵커리지 정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은 채 제정된 모든 평화 방안은 현실성이 없는 허상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0: 우크라이나 량측 갈등의 심층원인은 러시아와 유럽 간의 전략적 불신과 전략적 대립에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 국제사무위원회 알렉세이 체파 부위원장은 키예브의 서방 지지자들이 여전히 평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를 소모하는데 전념하고 있는 한 담판 과정은 정체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푸틴과 젤렌스키는 당일 각각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푸틴은 통화에서 트럼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두 나라의 동맹관계와 미국 건국 과정에서 러시아가 기여한 점을 회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통화에서 군사 행동을 조속히 중단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그의 특사인 위트코프와 사위 코슈너가 담판에 개입할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담판을 조율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안보문제연구센터의 주임연구원 콘스탄틴 블로이는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이 끝나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우샤코프는 러시아는 손 놓고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전장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여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세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 러시아가 받는 압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4: 走在路上，一群小夫蹦蹦跳跳从我身旁经过。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아침에 수고를 덜기 위해서 플라스틱 도시락에 든 음식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가열합니다. 절강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로 플라스틱을 가열하면 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량이 정상 상태의 125배로 치솟는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 토양, 수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됐으며 병에 든 물, 껌, 일회용 종이컵, 청결 스펀지, 심지어 티백에도 숨을 수 있습니다. 인체가 이를 흡수하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증가되고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2026년 3월 절강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과학진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름진 플라스틱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간 가열했을 때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 량이 물만 담아서 가열했을 때에 비해서 125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고온에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피면하며 해산물의 내장과 동물 내장을 먹지 않고 개인 피부 관리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해 하며 차를 마실 때 플라스틱 재질의 티백을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향 강강술래라는 노래를 듣고 먼저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는 데서의 중점 과업을 결연히 수행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여전히 준엄하면서도 복잡한 정세 직면에 부패를 척결함에 있어서 절대 돌이켜서는 안 되고 해해져서는 안 되며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감독의 구체화, 정밀화, 장시화 기재를 완비하고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격히 하며 부패의 일곱 가지 표현을 제때 발견하고 힘써 해결하며 당내에서 정치 조직, 소집단, 리익 집단을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옴벌하여 정치적 우환을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점 문제, 중점 분야, 중점 대상을 예의주시하고 정경이 유착한 부패를 엄벌하는 것을 난관 돌파전의 핵심 임무로 삼으며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 연초, 의약, 기반시설 건설 공사와 경쟁 입찰 등 권력이 집중되고 자금이 밀집되며 자원이 풍부한 분야의 부패를 심층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부패와 은성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풍부히 하고 부패 조기 경보 및 징벌 연동 기세를 구축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와 국제 두 전장을 동일적으로 계획하고 도주범, 추적 검거와 도주 방지, 장전 작물, 추적 기재를 완비하며 법망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일대일로 정렴화 건설을 강화하며 경외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부패 분자들이 절대로 법적 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부패 척결 투쟁을 기층과 대중의 신변에까지 확대하여 대중의 신변에서 날아다니는 파리들을 징벌함으로써 대중에게 보다 많은 획득감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를 동시에 척결하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는 서로 의존하고 같은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부정기풍은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을 제공해주고 부패 현상은 부정기풍을 조장하고 격화시키며 지어는 새로운 기풍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부정기풍과 부패 문제가 서로 얽히는 법칙을 깊이 파악하고 조항의 파랑 규정 정신을 꾸준히 관찰하며 계속 기풍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함께 틀어주어야 합니다. 기풍 문제를 조사 처리하여 부패 행위를 단속하고 부정기풍으로 인해 부패 문제가 가려지지 않도록 방지하며 부정기풍 배후의 권력 대 금전 거래, 권력 대 권력 거래 등 부패 문제를 깊이 파내야 할 뿐만 아니라 부패 문제를 조사 처리하여 부정기풍을 바로잡아 부패 배후의 향락주의와 사치풍조 등 기풍 문제를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뇌물수수 행위와 뇌물공여 행위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심화해야 하는 바 중점적 중뇌자에 대한 합동 징계 기제를 보완하고 간부를 타락시키고 현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중뇌자를 단호히 조사 처리하며 뇌물 공여로 얻은 부당 리익에 대한 추징과 시정 강도를 높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기 당한 것과 협잡한 것을 동시에 조사하고 정치 사기꾼 및 정치 사기꾼과 교제가 있는 당원 간부를 옴벌하여

0: 정치 생태의 오용원을 제고해야 합니다. 권력 배분과 운용에 대한 제약과 감독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부패의 본질은 권력의 남용입니다. 권력 배분과 운용에 대한 제약 기제를 보완해야 하는 바, 특권 사상과 특권 현상을 결연히 반대하고 정책 재정 권력, 결책 권력, 심사 비준 감독 관리 권력 등 관건 권력을 틀어주며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하고 신흥 분야의 관리 기재를 서둘러 구축하며 제도적 허점을 한층 더 보완하고 자유 재량권을 규범화하며 권력을 이용하여 리익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포괄적이며 권위적이고 효율적인 정적 요구를 관찰하고 당과 국가의 감독 체계를 보완하며 당내 감독을 주도로 하고 조문적 감독을 주축으로 하며 기층 감독을 버팀목으로 하여 각종 감독이 일관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교류검사 감찰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하는 바, 감독검사기구와 심사조사기구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수직관리단위에 대한 교류검사 감찰체제를 보완하며 조항에서 관리하는 기업의 교류검사 감찰조를 전면적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순시순찰 업무의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고 교류 및 법률 집행과 형사사법 간의 요기적인 연계를 추진하며 기층 감독 체제 및 기재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권력적 빅데이터 감독 플랫폼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바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공성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고 조기 경보와 시정을 강화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결책 절차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관건적 소수를 레이 주시하고 제일 책임자와 지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 제도를 완비하여 감독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증강해야 합니다. 당내 법규 제도 체계와 부패 척결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부패 현상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반드시 시정 조치를 선행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율과 법률의 제약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내 법규를 보완해야 하는 바 일상감독과 집중감독이 결부된 규율 교양 기제를 수립하고 당규를 학습 교양의 실효성을 높이며 당원 간부들이 규율 준수를 마음속에 새기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규율 집행 감독의 네 가지 형태를 깊이 있게 활용하여 당 규율을 위반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는 족족 가차없이 조사 처리함으로써 당 규율에 이빨이 생겨 권유를 발휘하게 함과 동시에 간부들로 하여금 각성하고 잘못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능란하게 법치 사유와 법치 방법을 활용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기초적인 법규 제도를 완비하고 보완하며 부패 척결 관련 국가 법률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대와 더불어 감찰법을 개정하며 반경위 부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중점 법규 제도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제도가 엄격히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시대 정류문화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제거하려면 근본적으로 광범한 당원 간부로 하여금 마음속 깊이 자각적으로 부패 유혹을 막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리상 신념 교양과 당성 교육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1: 내 속굽 친구라는 노래를 듣고 자연의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은 지구 최강의 탄소 포획자라는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그 경계는 밀물과 썰물 사이에서 생명의 기적을 풀어내는 신비로운 량서 살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짠 바닷물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푸른 불꽃처럼 태양을 향해서 치솟아오르고 작은 씨앗들은 조수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미지의 여행을 떠나는 바다 위의 진정한 방랑자가 됩니다. 이곳의 모든 생명은 파도와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도 놀라운 적응력과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강인한 뿌리들은 바다와 육지를 만나는 경계선에서 펼쳐지는 생명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림입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바다 속에서 우거진 숲을 이루는 산림일 뿐만 아니라 해안선에 자리 잡은 가장 소중한 생태 보물이기도 합니다. 홍수림은 자연계가 낳은 가장 뛰어난 생존의 달인입니다. 하루 두 번 찾아오는 밀물과 썰물이라는 극한 환경에 맞서 이들은 식물계의 초능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놀라운 적응 전략을 진화시켜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투박해 보이는 지수근과 반상근은 사실 정교하게 설계된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네, 밀물이 들어오면 이 특별한 뿌리들은 마치 천연호흡관처럼 물 위로 교묘하게 뻗어와 대기로 통하는 생명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나무는 바닷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원활하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썰물이 되면 이 뿌리들은 다시 물렁물렁한 갯벌 진흙을 단단히 움켜쥐어 나무가 파도에 흔들림 없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네, 더욱 놀라운 것은 홍수림만의 태생이라는 독특한 번식 방식입니다. 이들은 다른 식물처럼 씨앗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미나무에서 그대로 싹을 틔워서 마치 막대기 모양의 새끼나무, 즉 태생묘로 자란 뒤에야 비로소 떨어집니다. 이렇게 성숙한 태생묘는 일단 바닷물에 떨어지면 수개월 동안 파도에 실려 표류하다가 적절한 갯벌을 만나면 그제야 뿌리를 내리고 삶을 시작합니다. 이 독보적인 번식 전략 덕분에 홍수림은 바다를 건너 먼 해안선까지 자손을 퍼뜨려 새로운 터전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홍수림은 또한 해수담화공장이라는 신비로운 능력도 있습니다. 그들의 잎은 과도한 염분을 스스로 걸러내 분비하고 뿌리에서는 역삼투압으로 짠 바닷물에서 소중한 민물을 추출해냅니다. 바로 이러한 경이로운 적응력으로 홍수림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독보적인 생태계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홍수림을 단순히 생존의 달인 정도로만 본다면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셈입니다. 이 나무들은 생태계 공정사라고 불릴 만큼 그 독특한 구조와 기능으로 해안 지역의 생태계 전체를 능숙하게 조율하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건강한 홍수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빽빽하게 얽히고 설킨 뿌리 네트워크입니다. 이 뿌리들은 나무를 지탱하는 기본 역할을 넘어 무수히 많은 해양 생물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개들은 뿌리 사이에 복잡한 미로 같은 굴을 파고 자신만의 안전한 집을 짓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작은 물고기 떼들이 천적을 피해서 뿌리 사이로 재빨리 숨습니다. 조개류들은 뿌리에 매달려 마치 자연의 정수기처럼 바닷물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수림의 무성한 수관은 조류에게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이곳은 먼 길을 떠나는 철새들에게는 잠시 숨을 돌리는 중간 휴식처이며 터새들에게는 영원한 집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만 해도 홍수림을 서식지로 삼는 조류가 200종이 넘으며 그 중에는 저새나 중화 더벅머리 쇠갈매기와 같은 멸종 위기종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홍수림은 해안가의 천연 방파제이자 공정사입니다. 그들의 뿌리는 마치 거대한 푸른 안전망처럼 해안의 모래와 진흙을 단단히 고정시켜
해안 침식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폭풍이나 폭풍 해일이 닥치면 이 울창한 홍수림은 파도의 에너지를 60%에서 90%까지 감소시켜 해안가 마을과 주민들을 지키는 견고한 생명의 방벽 역할을 합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홍수림이 보호한 해안 지역의 피해 규모가 현저히 적었는데 이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홍수림의 방어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홍수림의 또 다른 경이로운 초능력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탄소 보획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홍수림은 지구의 탄소 보획 챔피언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육지의 수림과는 달리 홍수림의 탄소 저장에는 탄소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둬두는 독특한 이중보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지상의 나무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지하의 뿌리 네트워크는 대량의 유기탄소를 토양으로 공급합니다. 홍수림의 생태계는 간헐적인 조수위에서 침수되었기 때문에 그 토양은 장기간 무산소 상태에 처했게 됩니다. 이러한 독특한 환경은 토양 속 탄소가 분해 작용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극도로 억제하여 탄소가 토양 속에 장기간 효율적으로 경지되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의 효율성은 놀랍습니다. 전 세계 해안 지역에서 홍수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고작 0.5%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해양 퇴적물에 묻히는 탄소 총량의 10%에서 15%를 기여합니다. 홍수림 1헥타르는 매년 약 1.74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열대 우림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최근의 세계적인 평가에 따르면 현존하는 홍수림 생태계의 탄소 저장량은 40억 톤의 이산화탄소 당량에 맞먹습니다. 이는 전 세계 8억 5천만 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총량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약 이 탄소가 모두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면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5%나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탄소 흡수 능력 덕분에 홍수림은 지구 기후 변화를 원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홍수림 보호는 파리 협정의 틀 안에서 각국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되었으며 이는 전 인류의 공동 책임입니다. 우려스럽게도 홍수림 생태계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홍수림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9년 사이 홍수림 감소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 가치 손실은 연간 292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소 투입, 최대 수익이라는 지혜로운 DM으로 혁신적인 보건 기술을 개발하여 홍수림이 다시 생기를 되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보호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이루는 상생 모델은 홍수림이 생기를 되찾겠을 뿐만 아니라 농민과 어민들이 양봉 같은 특색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도와 실질적인 경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쁜 소식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주는 방제주택, 지역사회 위험부담 관리 등 조치들도 동시에 추진되어 홍수림이 가져오는 혜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보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최신 연구는 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림의 복원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미래에 6달러에서 15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매년 97만 톤의 탄소를 토양에 격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우리에게 과학적 복원을 통해 홍수림은 완전히 최소 투입,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 과학자의 말처럼 홍수림을 보호하는 것은 생태계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수림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기존 인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생태계의 기적이 아니라 인류 미래의 지속 가능 발전을 보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의 숲은 우리에게 기후 조절, 생물 다양성 보호, 해안 지역 보호 등 다중 혜택을 선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자연의 보물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달된 해산물을 선택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홍수림 보호 단체를 후원하고 현지 식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에 바닷가에서 바닷물에 잠긴 나무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들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생명의 그물망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지구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홍수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공동 보금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후손들에게 무형의 자연유산을 보존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이 신비로운 량서 살림이 지구의 해안선에서 생명의 광채를 영원히 뿜어내도록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푸른 방파제가 되도록 하게 합시다. 네, 노래 행복의 라곤을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주련아 씨의 글 시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흐른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상으로부터 솟아오른 키가 100m나 된다는 고층 건물. 나는 그 건물의 23층에 살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공유 자원이 적다는 이유로 비둘기 동지로 불리기도 하지만 나를 포함한 90가구에게는 어민이 보금자리이고 안식처인 셈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을 통해 체온과 냄새를 공유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간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품었다가 다시 인파 속으로 뿜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베이터는 우리 삶의 증견이기도 하다. 이 평방이나 되는 이 공간에서 나는 나의 어제를 만나고 나와 함께 오늘을 보내고 있는 이들과 부대끼며 또 나의 레일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스치기도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볼까 한다. 1. 7시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제일 붐비는 시간대는 아침 7시다. 시루 안의 콩나물처럼 빼곡하게 들어선 사람들 중 유난히 존재감이 드러나는 분이 계신다. 학교에 늦을까봐, 출근이 늦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의 초조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사뭇 여유로운 표정에 28층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다. 그 시간대 할아버지는 조식을 사러 나가신다.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연세이고 비스듬한 자세 때문에 그분의 자리를 충분히 남겨드리고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리 확보가 가능해진다. 6층에 사는 수학교

16층에 사는 신혼부부랑 마주치는 시간은 직장인들의 퇴근이 많이 몰리는 오후 5시 반이다. 마주칠 때마다 그들은 마냥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 가볍게 키스하거나 손을 꼭 잡거나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기분이 언짢아지는 대신 부럽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그들을 보고 있는 내가 혹시 엄마의 미소를 짚고 있는 건 아닌지 손으로 입귀를 확인해 볼 때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입귀는 슬며시 올라가 있다. 저녁에 뭐 먹을지를 작은 소리로 토론하고 마라탕 먹기로 합의가 되는 날에는 둘은 가볍게 손바닥을 마주치기도 한다. 그들의 저녁 메뉴에는 마라탕으로 합의될 때가 많다. 동북 말투를 구사하는 여자의 취향이 최대한 존중을 받아서가 아닐까 싶다. 나의 신혼생활은 단칸짜리 월세방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곳에서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후 세 번이나 이사를 더해서 명의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에 부풀어 있던 때였다. 젊은 사람의 유혹이 있었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이 항상 숨쉬고 있었다. 16층 신혼부부랑 함께하는 1분 남짓한 시간은 내게도 행복한 기운이 넘어오는 거라고 착각하는 시간이다. 3. 저녁 7시에 엘리베이터. 저녁 산책을 마치고 7시에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빨간 고추 기름이 발려있는 입가와 부자연스러운 동작의 임자를 보았다. 30층에 살고 있는 소학교 2학년 조화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다. 독특한 향으로 나는 그 두 아이의 볼을 불룩하게 채우고 있는 음식의 이름을 바로 눈치챌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것은 라티오였다. 아이의 황홀한 표정에서 나는 좀 전에 아이가 대면했을 상황을 읽었다. 아이의 엄마는 당연히 이런 음식의 출현을 반대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이에게는 가만히 먹을 공간이 필요했고 그 공간이 엘리베이터였을 것이라는 걸 얼추 짐작이 결과했다. 몰래 먹는 음식의 묘미는 나도 잘 알고 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혀를 즐겁게 해주고 대뇌에 엔도르핀이 돌게 해주던 음식의 묘미를 외할머니의 창고에서 접했다. 어른들이 논밭 일하러 나가길 기다렸다가 6살의 나는 도적 고양이처럼 살며시 창고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았다. 무명천으로 가림을 한 꽃대야를. 하얀 바탕에 이름모를 빨간 꽃들이 그려져 있는 대야는 거무튀튀한 물체들 속에서 혼자만의 아우라를 뽐내고 있었다. 거기에 마시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천을 들어 제끼자 꽈배기가 령롱한 자태로 드러났다. 가난하고 물자가 결핍했던 시절에 꽈배기는 귀한 몸이었다. 주렁주렁 8명이나 되는 외손군들의 간식거리는 절대 아니었다. 그거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도시락 꾸러미와 함께 논밭으로 달려가서 고된 일을 마친 어른들의 허기를 달래는 데 쓰일 요긴한 물건이었다. 그 귀한 꽈배기를 하나 먹고도 모자라 두 개를 더 꺼내서 나는 사촌 동생한테 주고 하나는 바지 호주머니에 숨겼다. 나의 소행은 얼마 못 가서 들통났고 엉덩이에 외할머니의 손바닥이 날아들었다. 그게 한으로 맺혀서인지 나는 지금도 꽈배기 파는 가게를 그저 지나지 못한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후에 먹은 그 어떤 꽈배기도 창고에서 몰래 먹던 꽈배기의 맛을 흉내내지 못했다. 남자아이의 홍홍했던 눈빛과 독특한 라토 냄새는 며칠이나 얼얼했던 엉덩이 감각을 그대로 떠올려주었다. 4. 저녁 11시 엘리베이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즐겁게 수다를 떨고 나니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저녁 11시를 육박하는 시간이었고 1층에서 머리를 떨어뜨린 채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년 남자를 보았다. 아침에 볼 때 단정했던 양복은 단추가 풀려져 있었고 넥타이도 매듭이 풀어진 채로 했다. 그리고 위태롭게 왼쪽 어깨에 걸쳐져 있는 공문 가방은 보기에도 아주 무거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보노라니 몇 년 전 회사 이전 소식을

홍보받았을 때에 나의 모습이 머릿속에 오버랩되었다. 15년간 다니던 직장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은 생계 문제였다. 둘째가 태어난 지 겨우 2년이 되었을 때였고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수입이 반토막이 나고 식구는 한 명 더 늘어나는 애매한 상황이 곧 연출될 판국이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 달린 거울에서 나는 락심한 한 중년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아침에 정성스레 했을 화장이 다 떠버리고 마스카라가 번져 판다의 눈을 한 중년 여인의 얼굴이 거울에 비춰져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왜 그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지를 잘 모른다. 다르지만 같은 이유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그 외에도 엘리베이터는 참 많은 시간들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빨간 쌍 휘자를 달고 누군가의 행복을 마중하기도 했고 생화로 엮은 화환을 둘러세워 누군가의 죽음을 배웅하기도 했다. 또 몇 층이었던지를 잊어버려서 몇 층마다 눌러서 확인을 해왔던 로인의 당황함을 감추어주기도 했고 가출한 고양이 사진을 붙이고 고양이 주인과 함께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만약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정말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유년 시절로 돌아가 꼬마였던 애기 꽈배기 한 꾸러미를 사서 꺼내고 싶다. 옛다 꼬마야 실컷 먹어. 그리고 6살의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싶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신혼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런 한마디를 꼭 전해주고 싶다. 이 행복 오래오래 기억해. 나중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함께

하지 않을까 싶다. 혹여 그 나이가 되면 지금의 내게로 다가와서 자식, 너 지금 꼴이 이게 뭐냐? 어깨손표 하면서 소리나게 허리를 쫙 후려갈길지도 모르겠다. 또 인생은 한 차례 일행이지 좋은 거 나쁜 거 그게 다 여행 도중에 풍경에 불과할 뿐이야. 어떡하나 잘 버텨봐. 버티는 게 결국 이기는 거야 라며 구태연한 도리를 가르치려는 싱거운 보이네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돌아와서 나의 내일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28층 할아버지를 또 만나게 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아버지, 사람 사는 냄새가 그리워서 꼭 그 시간에 조식 사러 가시는 것이오. 저 다 알아요. 물론 이건 나 혼자만의 노모 드라마이다. 입 밖에 낼 용기는 없다. 입 밖으로 내놓기에 무람없는 다른 인사말들을 골라본다. 할아버지, 오늘 조식은 뭐예요? 유태와 콩물인가요? 아니면 전병말인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반색을 하며 오늘은 전병말일세 하고 대답해 주지 않을까. 맛있겠네요. 그럼 맛있지. 자네는 조식 메뉴를 뭐로 정했나? 저는 아직요. 그렇게 영향이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나면 나의 마음속에도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무자비하게 흐르는 시간들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말이다. 네, 노래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상행하효입니다. 위상, 갈행, 아래하, 본받을 효로 구성된 상행하효.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다를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오패 중 한 사람인 제환공은 평소 보라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에 조정 대신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보라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제나라 도읍은 순식간에 보라색 전지가 되었고 보라색 옷감의 가격이 껑충 뛰어 보라색 비단 한 필의 가격이 흰색 비단 다섯 필의 가격과 맞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골머리를 앓던 제환공이 대신 관중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색 비단 가격이 천정부시로 뛰어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네. 가격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방도를 찾아보게. 그러자 관중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뢰옵건대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군께서 먼저 보라색 옷을 멀리하시고 보라색 옷을 입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서. 다음날 조회에 참석한 조정의 무무백관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환공이 좋아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제환공이 갑자기 손으로 코를 막더니 보라색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가까이 오지 말라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조정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대신들은 저마다 입고 있던 옷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날로 대신들은 모두 입고 있던 보라색 의상을 벗고 전에 입던 옷들을 도로 꺼내입었습니다. 그 후로 백성들도 더는 보라색 옷을 찾지 않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제 나라의 도읍에서는 보라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옷감과 물감 가격도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비사 위에서 설좌상에 수록되었습니다. 상행하효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녁 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수로화물 운송물동량이 15조 톤에 달해 종합교통운수 체계에서 점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발해, 장강 삼각주, 광동 향항 오문 등 3대 세계급 항구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 해운 규모는 글로벌 해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2025년 항구의 물동량은 183억 톤, 컨테이너는 3억 5,400만 개로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올 6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0.3%를 기록하면서 연 4개월째 50% 이상 수준을 유지했으며 제조업의 발전 동력은 계속해 증강하고 있습니다.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제조업이 빠르게 확장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서둘러 발전하면서 첨단 기술 제조업의 빠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6월 첨단 기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달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53.5%로 연 4개월째 전달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젠 2026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에도 좋은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75편 무엇 때문에 심리건강과 정신위생을 중요시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한문화의 도시 소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호북 하남 안위 소비트구 수부 혁명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소환견과 소환금 형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소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75편 무엇 때문에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을 중요시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에서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 사업을 잘하도록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은 공공 위생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자 중대한 민생 문제이고 두드러진 사회 문제입니다. 근년래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 사업은 이미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국가 심리 건강과 정신위생 예방치료 중심을 설립하였고 사회 심리 서비스 체계 건설 시점을 전개하고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 심리 서비스 모델과 사업 기제를 모색하였습니다. 심리 건강과 정신위생 사업은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이기에 대중의 인지, 기초교육, 사회 심리, 환자 구조 치료, 사회적 재활, 서비스 관리, 구조 보장 등 전 과정에 대한 사업 강도를 강화하여 인민 대중의 급속히 늘어나는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 수요에 부응하여야 합니다. 심리 건강과 정신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지 수준을 시급히 더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생활 절주가 뚜렷하게 빨라지고 심리적 스트레스 요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 흔한 정신장애 및 심리행위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의한 사건 및 정신장애 환자로 인한 사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노년 치매와 아동 자폐증 등 특정 군체의 질병이 사회 각계의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심리행위 문제는 세계적 범위 내에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에 각국 정부의 깊은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다수의 심리 건강과 정신위생 문제는 자기조절, 가정지원 등 방식으로 완화시킬 수 있고 일부 문제는 사회적 심리지원, 심리완화 등 도움이 필요하며 엄중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위생 사업이 발전된 일부 국가와 지구에 비하여 우리나라 사회의 정신위생 의식과 지식은 보편적으로 부족하고 편견과 차별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병을 감추고 치료를 꺼려하기에 과학적인 진찰이 부족한 데다가 특히 불안장애와 우울증 등 흔한 정신장애와 심리행위 문제에 대한 인지률이 낮고 진찰 치료률이 낮으며 시정률은 10%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 건강과 정신위생 서비스에 대한 정책 지원 체계를 시급히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공포한 위생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신위생기구와 인원수는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는데 전문 정신위생기구는 2010년에 1,650개로부터 2020년에 5,936개로 증가되었고 정신과에 개방된 침대수는 22만 개로부터 79만 8천 개로 증가되었고 개업인은 2만 명으로부터 5만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원 구조 분포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는 여전히 네 개 방면에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분포가 불균형적입니다. 전국의 50%에 달하는 정신위생 자원이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중서부 지역의 일부 도시, 구, 현에는 아직도 정신위생 병상과 진료가 없습니다. 둘째로 수준이 높지 못합니다. 정신위생기구의 하드웨어 설비와 인재 역량이 보편적으로 박약하고 기능 설치가 불완전하여 환자의 치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심리치료와 심리자문 서비스 능력이 부족하고 기층 인원의 심리건강지식, 심리위기 관여 기능이 부족하여 완비화된 심리건강 서비스망과 기층 심리건강 서비스 플랫폼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제도가 불완전합니다. 주요 정신 질병 관리를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 항목에 포함시킨 후 전국에 등록된 중증 정신장애 환자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증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규범화 관리률, 방문률, 치료률은 이미 서방의 선진국에 접근하였거나 초과하였지만 지역사회의 재활 자원이 부족하고 보장 수준이 낮은 등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재활 수준과 병원외 치료 효과는 아직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넷째로 감독 관리가 부족합니다. 현재 주로 비의료 위생기구에서 심리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기 등록만 하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관련 종사 일꾼은 심지어 전문적인 배경이 없고 서비스 능력이 제한되었기에 억석 혼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아직도 심리건강서비스기구 및 인원의 규범화 관리에 대한 관련 법률과 법규 및 업종 규범이 부족하고 기구 설치 기준, 인원 등록 관리, 감독 관리 기능 등이 명확하지 못하며 서비스 안전과 질을 보장하기 어렵기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2: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노래 아리랑 진달래를 보내드립니다.

0: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한문화의 도시 소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과 당은 소안을 보고 명과 청은 북경을 보며 동안과 소안은 소주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4천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많은 명승고적을 보유한 소주에는 특히 귀산함묘와 사자산 초왕 등 한화상석, 한병마용을 비롯해 한왕조의 이야기를 담은 문물이 많습니다. 강소와 산동, 하남, 안위 네 개 성의 교차점, 동쪽으로 황해와 인접하고 서쪽으로 중원을 연결하며 남쪽으로 강회, 북쪽으로 제로를 이웃하는 독특한 지역에 위치한 서주는 교통이 편리하며 예로부터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소주 고성은 과거에 팽송이라 불렀습니다. 2000여 년 전 진한 때 소초패왕 항우가 도읍을 팽성에 두었습니다. 강소성에서 최초의 성읍이었던 팽성은 그 후 여러 차례나 무너졌다가 다시 축조되었습니다. 400년대 남조의 송무제가 팽성에 입성한 후 성벽을 보수했고 당나라 때인 631년 내성을 개축했으며 명나라 홍무제 때에 서주성 전체를 증축해 성벽을 든든하게 높게 쌓았으며 해자도 더 넓고 깊게 조성했습니다. 1624년 황하 강물이 범람해 서주는 토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1635년 명나라 홍무제가 축성한 기존의 규모와 모양대로 서주성을 신축했습니다. 새로 지은 성의 건물과 거리가 모두 기존의 성과 같은 곳에 위치해 지상의 건물과 거리는 토사에 묻힌 지하의 건물 및 거리와 거의 겹쳐 성우에 성을 쌓은 격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때인 1668년 강진으로 서주성이 또 무너졌고 1724년에 개축했으며 1798년에 성벽 둘레를 7km로 증축하고 성벽을 더 견고하게 보수했습니다. 남쪽 성벽은 길이가 1km에 달하고 황하 옆까지 닿은 서쪽 성에는 성문 4개를 두었습니다. 청나라 때인 1855년 서주성은 또다시 황하강의 토사에 묻혀 지하로 사라지고 지금은 서주성 동남쪽 성벽의 터만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존된 성벽은 청나라 때 명나라 성벽을 본따 축조한 것입니다. 중원의 남북 요충지에 위치한 서주의 전략적 위상은 아주 높습니다. 서주에서 전해지는 팽성은 예로부터 구주에 들고 수천 년간 사람들이 이곳을 다투었으며 구리산 자락의 옛 전쟁터에서 목동은 낡은 칼과 창을 주었네 라는 말이 서주 고성의 전쟁사를 잘 설명합니다. 사서 기록에 의하면 4천여 년 동안 서주에서는 2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역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400년대 진과 초나라 간의 전투가 이곳 팽성에서 1년 남짓 지속되었고 진나라 후반에 이곳은 초나라와 한나라 간의 주요 전장이었습니다. 동한 초반인 193년 조조가 팽성에서 도겸을 공격했고 198년 조조가 팽성을 점령했습니다. 군웅이 할거하던 동안 후반에는 5년 남짓한 동안 이어진 군벌 혼전이 서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항일전쟁 시기에 유명한 전역인 대하장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져 중국 군대는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고 해방전쟁 시기 3대 전역 중 하나인 회해 전투도 서주를 중심으로 벌어져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해방군이 국민당 군대를 크게 격파했습니다. 현재 서주에는 항우가 군사를 사열하고 말을 훈련시키던 희마대와 신면 매복의 현장 구리산, 류방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가풍대, 한왕이 말을 타고 검을 휘두르던 발검천, 남조 황제가 북벌시 지은 대도사 등 각자 사연을 품은 많은 전쟁 고적이 남아있습니다. 서주에는 진포철도 항일전쟁 기념전과 마파 항일 열사릉, 회해전역 열사 기념탑, 회해전역 기념관 등을 망라한 현대의 전쟁 사적지도 많습니다. 이런 명소들은 이 고성의 전쟁사와 현대 군인들의 풍채를 잘 보여줍니다. 항우 희마대는 서주성의 호도산에 위치했습니다. 기원전 206년, 항우는 스스로를 서초 패왕으로 봉하고 팽성에 도읍을 두었습니다. 당시 항우는 이곳에 높은 단을 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말을 훈련시키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전해집니다. 희마대는 고건물을 모방해 지은 두 채의 건물로 구성되었으며 그 밖에 풍부한 역사 자료와 폐업 웅풍정, 중구대, 개마장 등 항우의 비장한 삶을 보여주는 명소들도 적지 않습니다. 4천년의 문명사는 서주에 많은 문화유산과 명승고적을 남겼습니다. 서주의 하늘에서 눈부신 빛을 뿌리는 이런 유산들 중 가장 밝은 별은 한대 3절로 인정되는 한나라 병마용과 한나라 무덤, 한나라 석상을 대표로 하는 한나라 문물입니다. 한나라 문화유산은 고대 중국인들의 비범한 창조력과 심오한 지혜를 보여주며 높은 예술적 감상 능력과 고고학적 가치를 자랑합니다. 서한과 동한의 400년 동안 도합 13명의 초왕과 5명의 팽성왕이 서주에 있었으며 오늘날도 서주성의 주변에는 한나라 무덤이 숲을 이루어 이미 출토된 한나라 무덤만 200여 기가 넘습니다. 중국에서 보기 드물게 풍부한 한나라 문화유산을 보유한 서주에서 도심의 동쪽 사자산에 위치한 초왕릉은 서한 때 서주에 있던 제3대 초왕 류무의 무덤입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 왕릉은 산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궁전의 구도도 아주 복잡하고 규제도 특이합니다. 묘도와 천정, 이실, 측실, 부장 무덤 등으로 구성된 초왕릉은 한나라 무덤의 웅장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 무덤에서는 또 금루 오기를 망라해 2000점의 부장품이 출토되어 감탄을 자아냅니다. 한나라 병마용은 사자산 초왕릉의 일부분입니다. 사자산 서쪽 기슭에서 출토된 한 대의 병마용은 섬서 서안에서 출토된 진나라 병마용에 이은 또 하나의 중대한 고고학 발견입니다. 지하에서 2000여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한나라 군대의 모습은 심히 장관입니다. 4천여 점의 병마용이 질서 있게 줄지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넓은 옷소매에 긴 두루마리를 입은 관리직도 있고 군모를 쓰고 무기를 든 병졸도 있습니다. 서주에서 출토된 한 대 병마용의 종류는 10가지 이상에 달해 군사 중심 도시로서 서주의 역사를 증명하며 서한 시기 채색 도자기의 높은 제조 기술도 설명합니다. 서주성 서북쪽의 귀산 자락에 위치한 귀산 한묘는 나란히 위치한 무덤 두 개가 서로 연결된 부부의 합장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서한 제6대 초왕 류주와 그의 부인입니다. 바위산 중턱에 조성된 귀산 한묘는 대표적인 동굴 무덤으로 도합 15개의 묘실을 가지고 있으며 묘도와 묘실의 총 면적이 700평방미터에 달해 산 전체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귀산 한묘에는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도 많습니다. 묘실이 산 전체를 거의 다 비우고 그 묘실로 통하는 남쪽의 묘도는 상하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커다란 석판 26개를 동전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묘도의 사면에 꽉 박았습니다. 예로부터 산천이 아름답고 인재가 많이 나는 서주는 영웅호걸의 땅이었습니다. 중국 양생학의 비조 팽조와 한나라 개국황제 류방, 서초패왕 항우, 대문호 소동파, 수나라 후반 농민 봉기군 두령 장대표 등이 모두 서주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서주에는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잔디가 푸르며 도심과 주변에 운룡산과 천산공원을 망라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명소들도 많습니다. 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는 또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문화 명소가 별처럼 산재해 그 속을 거닐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주에 심취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은 호북 하남 안위 소베트구 수보혁명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호북 하남 안위 소베트구 수보혁명 박물관은 1984년 하남성 당위원회와 성정부가 투자해 건설하고 1990년에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의 부지 면적은 약 7만 9천 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만 2,700 평방미터이며 전시 면적은 6,280 평방미터입니다. 박물관은 전시관, 장수관, 대별산 국방교육원, 영웅산, 영웅광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시관의 기본

0: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누어 승리해로 나아간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28년간 붉은 기가 줄곧 휘날리듯 혁명투쟁의 역사를 통해 대별사는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창당 기지이자 인민군의 중요 발원지이며 대별산 정신의 형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관내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중화 소비에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 토지법 초안과 진파 장군의 피로 얼룩진 당증, 영원히 당을 따르자 금장 등 진귀한 문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수관은 전방위적으로 호부, 하남, 안이 소베트구에서 싸운 개국 장군 349명의 위대한 업적을 전시했습니다. 전시는 문물과 사진을 기초로 하고 대형 조각상, 영상, 멀티미디어 시연 등 종합적인 예술 표현 형식과 첨단 과학기술 수단을 운영해 감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수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북, 하남, 안이 소베트구의 개국 장군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전시관입니다. 대별산 국방교육원의 면적은 6,828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 현급 박물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시설이 가장 구전한 병기 진료원입니다. 진료원에는 조항군사위원회 총장비부, 원제남군구, 원광주군구, 중부전구에서 모집한 퇴역탱크, 대포, 비행기, 장갑차 등 23건의 대형 병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토지혁명전쟁 시기 중국 로농헌군의 첫 비행기인 레닌호 기념기, 2차 세계대전 소련식 T-34 중형 탱크와 중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5세대 전투기인 섬-20 모형기 등이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이 아름답고 다양한 교육 형태를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북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영웅산의 부지 면적은 43무에 달하며 홍군 광장, 분투 동상 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 조각상 붉은 기는 국가 1, 2, 3일 중점 프로젝트로 높이는 21m에 달합니다. 전반 영웅산은 홍색 문화, 녹색 풍경, 인문 경관이 하나로 융합되어 관광 레저 오락의 리상적인 공간입니다. 호북 하남 안위 소베트구 수부 혁명 박물관은 선호하여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 전국 100개 홍색 관광 고전 관광지, 국가 1급 박물관, 전국 중소학생 연구 학습 실천 교육기지로 선정됐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소환견과 소환금 형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귀주 잠공 백암평촌에는 형제 둘이 살고 있는데 형의 이름은 소환견이고 동생의 이름은 소환금입니다. 2년 전 한 차례 의외의 사고로 형은 중상을 입고 장기 혼수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동생 소환금은 형의 곁을 지켰으며 초중학력밖에 없는 그는 이사의 지도하에 간호와 약학 지식을 독학했습니다. 500여 날의 노력 끝에 형은 기적적으로 새삼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만 마치면 소환금은 형을 휠체어에 태워 집 주위를 몇 바퀴 돕니다. 이제 형 소환견은 다른 사람들과 간단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체중도 많이 늘었습니다. 소환금은 그렇게 매일 형의 재활치료를 도왔습니다. 형이 병상에서 일어나고 다시금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소환금은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2월에 발생한 사고는 두 형제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소환견은 아내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장작을 얻으려 나섰는데 연속 이어진 내리막 구간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통제력을 잃으면서 두 사람은 울타리 밖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다행히 아내는 경미한 타박상만 입어 생명의 위험은 없었지만 소환견의 상황은 매우 위중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왼쪽 다리 골절과 엄중한 뇌손상, 폐손상 등이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세 차례의 수술과 한 달간의 응급치료를 거쳐 소환견은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사는 말했습니다. 두 형제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소환견의 아내도 친정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 결정은 소환금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모든 저축을 다 써버린 데다 몇만 원에 달하는 빚까지 짊어진 상황이라 그는 어쩔 수 없이 형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치료를 포기할 것을 권장했지만 소환금은 종례로 형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형님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못해도 제가 평생 보살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형님뿐이기에 그가 없으면 저는 집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소환금은 밤낮 없이 형을 돌보았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은 이식을 찾았습니다. 소환금이 한 살도 안 됐을 때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와 장애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이들 형제를 돌보았습니다. 이들 형제가 성인이 된 후 형 소환견은 고향에 남아 연로한 할머니와 아버지를 돌보았고 동생 소환금이 외지에 나가 일하면서 집의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인해 이들 형제의 사이는 워낙 돈독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그들은 돈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었습니다. 다행히 형은 눈을 떴고 이식을 회복했으며 소환금도 희망을 안고 형을 알뜰히 보살폈습니다. 형의 작은 기척에도 일어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파에서 잠을 청했고 저녁 11시가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으며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이 코로 음식 섭취를 해야 했기에 소환금은 오랜 기간 동안 류식을 만들어 형에게 대접했습니다. 또 시간에 따라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며 혈자리를 눌러줘야 했기에 그는 한시도 쉴 새 없이 바삐 돌아쳐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형의 곁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 고열이나 욕창 등 질병에도 제때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는 의학 서적을 사서 관련 지식을 공부했으며 또 친척을 통해 북경의 한 의사와 연락해 관련 간호 지식을 전수받았습니다. 또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형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는 병상 옆 문까지 제거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5년 8월 26일 아침이었습니다. 형이 저를 부르더니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재빨리 달려가 형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데 하도 많이 울어서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의 보살핌 끝에 소환금의 견지와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형이 깨어난 후 소환금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형을 보살폈고 그를 도와 천천히 위도관을 제거하고 자주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환견의 건강 상태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습니다. 천민 구충고는 많은 사람들이 동생에게 치료를 포기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견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형이 다시금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현재 소환견은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고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동생 소환금은 드디어 먹구름을 헤쳐내고 희망의 빛을 맞이했습니다. 형은 자주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묻습니다. 그러면 소환금은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형이 기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소환견은 동생이 자신을 힘들게 돌보았다며 동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동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빨리 건강을 회복해 이젠 동생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서로의 쉼터가 되어주고

0: 역경이 찾아오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형제 간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소환금은 500여 개 밤낮의 고군분투로 형제 간의 끈끈한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과 살을 함께한 이들 형제 이야기는 우리에게 궁지에 이르더라도 집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나비 한 마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문화 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소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소소는 작은 더위라는 뜻으로 제일 더운 날인 대소와 쌍을 이루는 절기입니다. 대기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무더위를 크게 느끼게 되며 이때부터 소낙구름이 밀려오면서 자주 번개치고 우레가 울며 벼락도 칩니다. 음력 6월, 양력으로 7월 6일부터 8일에 해당되는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05도입니다. 옛사람들은 소서로부터 대서까지의 기간을 5일씩 나누어 3개 후로 등분한 후 매개 후의 특징을 밝혔습니다. 초후에는 온풍이 불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 기후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때에 이미 복철에 들어섰으므로 열풍에 가깝습니다. 이후에는 귀뚜라미가 벽에 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지면의 온도가 높아지자 귀뚜라미들은 땅 위에서 무더움으로 추녀 밑이나 그늘 밑에 가서 있게 됩니다. 3후에는 매가 사나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매나 독수리들이 꺼낸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나와 먹이를 찾기 때문입니다. 소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므로 온갖 과일과 채소가 더욱 풍성해지고 밀과 보리를 먹게 됩니다. 특히 음력 5월 단오를 전후해 시철식으로 즐기는 국수, 수제비 등의 밀가루 음식은 이맘때 가장 맛이 좋고 채소류로는 호박, 생선류로는 민어가 제철입니다. 민어는 조림과 구이, 찜이 다 되지만 이 무렵에는 애호박을 넣어 끓입니다. 애호박에서 절로 단물이 나고 민어는 한창 기름이 오를 때여서 그 국은 고추장 특유의 매운맛이면서도 단물이 흥건히 배어 맵고 달콤한 맛이 첫 여름의 입맛을 상큼하게 돋궈줍니다. 작은 더위라는 소서부터 본격적인 더운 날씨로 접어듭니다. 이맘때가 되면 벼는 출수기를 맞아 논에서는 1차 농약을 칩니다. 무약을 치기도 하고 근년에는 손으로 뿌리는 농약을 치기도 합니다. 농가에서는 장마기와 가뭄기가 겹치는 이때 논물 관리와 무너지기 쉬운 논독 관리 그리고 가뭄에 대비해 양수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김매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0: 노래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는 수흔들 설가간 그리나라도 담을 만진 이들 헛다를 갈래시고 한글에치 두르면 잘로 받으러 장준 날 집으로 뜬대들라는 증상이 한글지 다가디야 뿐쇼호 니스노딘 준하갈 가르조스킨 테르웨이레 월센 이진 수중황디우린 브이어른 비측 체르긴 얼른 투스문 세두디 당란 육천 이상이 벌벌다 우드지 머르두 할바

산 정상아 알토 소흥에대대 두두스금만 사주디랏 아르벤 아르벤이 지낸다 아핀들은 훌거지 멀들히우잣 정상이 누드나 넬무드게 저소흥에대대소이 산르기 였으니 그제겟 태궁 글진이었을 바하 토리미진 터만나스토 토시물린 토로 혹신 쟁샹 우대하조 머르둘힛 미디 가위야도 토시물다 인모다 우르크다 헤스텐진 디헤즈니셀 헛텐돌 이른 그득진 브르그월 바하

알란 투스멀 비치치르긴 세도 부르하기 슈청샹가 살지드만 부르 우르주 이르만진 가리기노이 아트켈잔 헤렐진 여드니 귀차간 사라후 여희건 귀치비그바 비치긴 투스멀 알란벤 치레긴 투스멀 알란벤 부르 향도리 흘렀 무대네서 길베센 응어리 노르겐 사브라한 얼른 한도 나라도 됐니 살제단 얼러란 누토레 흐문 우에글렌 사문 홀겐

원수리진 어른의 상산 버티기도 늘려야 주대하시라 이하드겸을 역탕원어스 지난 언 대한대진의와 아무렇듯신 아르띠르긋 안타라 얼먼진 두번 아르드 제르길 대배후 은하후 잔 토르꾸르네 바이리그 계획을 칠 장전에 제르기 만들지 틈은 웅인 지치킨 등이 착한 살인 아르뿐 담내손 니스를 헛든 도를 가라가간 은하후 내리기 위일도에서 하무기 등하도 세놓으시라 은하할 미니헌의 무르근 정상 여우쿠이 탄의 저진 도를 발 무엇이지내간 미니 버들기 늪트 무득치 빌긴 덜 배후막다 하마와 은 우륵 토샤리 증상타 워란 우째가 대름지 대가리 윌덱톤 한의 젤르그 보헤노이 여우정상 볼 바이렐제 야물 오치르 보헤기 흔초 흥무물 뜬다 약 끝나 위다 이제네 빠르군 물이 세딘 나서라스 원세디진의 투스 도건 명나 두

0: 나하루의 무침발 여우천향이는 모두 샌날 틈은웅이 지식인 등이기 가르가이 틈집어서 양물을 배기 틈은 아르다 전화볼텐 틈시는 물은 골골 틈을 구른 혹짓받을 힌텐데기 벨레이 흠은 나스도 아가가민 로기에노 새끼는 돈 가지고 돌 양을 봐 도심은 대다 리문드
1: 인기지 못을 희귀 산산
0: 벌시리 진 수중 황디 니는 지르가 버디 주제 햇 이나 지가
1: 대게나
0: 물은 도심을 천수이긴 무둘러세를 할 알트 하핀 채널테희 도심을 다네 무둘선 운하르지 대기지 흐디발 팀 흐득
1: 발호했지
0: 한의 제르륵 발 헤롤드와 이진의 제르륵 으르글드와 이젠 한진 비니긴 더 제르륵 와갓 이런 지린 자가 다른 아름다운 탐내선 지치킨 등이 가르가이 여우 청상도를 은하후 우르기 도사제 인후차 바왕인 무두선을 아 여우 청상타 오늘
1: 그러네
0: 후상인 알 무기
1: 가르가오시
0: 세둘 불가지 스위트커의 유허가를 바로해 배들린 우지지배가다 은하후 오치기 위일득톤 마왕 명은 나스도 타네 무두선 흐디발 죄 여성도 니처 발로하지 은하후
1: 토시아리 미긴타 청상도로 내닷
0: 웅으로 이흐 헤르스위트컬 가르가회 발불
1: 벌칭이시다
0: 박능 대란 올릇구른 아무르텁신와 아르띠르긋 제르길대 치륵장준 제륵 은하후세한 장무지돌 은하후 지치킨 등이 호를리기 가라가지 니슬 호틴 국전이기 만들와서 함긴 더 좋지라 이무선 청샹타 대름지 대할 윌덱톤 응이 젤르기 바갓 월세리진 차다른 그만진 햄치 금치 떳가 덜든 두루 자랄 말아봐